暴跌了。国际黄金价格6月1号盘中加速下跌，纽约商品交易所8月黄金期价一度跌至

情的禁区却再有浪潮，斩了千丝的情丝却断不了，百转千折它将我围绕。有人问

岁月总是匆匆的催人老，虽然情爱总是让人烦。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3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병원년 4월 18일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당위 부석이며 시장인 김봉이 시19기 인민정부 제56차 상무회의를 소집 사유했습니다. 우리시에서 과학기술보급 공연 학교 진입 부재 활동을 전개해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동북리그 식량문화관광 추천소개 활동이 연길에 이르렀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5월 30일 시당위 부석이며 시장인 김봉은 시19기 인민정부 제56차 상무회의를 소집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공무원 상무회의 정신과 성정부 상무회의 정신을 전달학습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사상과 행동을 당좌의 형세에 대한 과학적 판단과 결책 포치에 통일시키고 경제 발전을 추구하고 발전을 모색하는 정치적 책임감과 사업에 대한 긴박함을 더욱 강화하며 대상 건설, 투자 유치, 문화관광 소비 등에 지속적으로 집중해 15차 5개년 계획의 좋은 출발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단점을 정밀하게 보완하며 취약점을 강화하고 질과 효율을 높이며 기업의 요구 반영 경로를 원활화하고 기업의 획득감과 만족도를 근본적인 기준으로 삼아 기업의 어렵고 급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주앙 생태환경보호 독살 반영 문제 정돈 사업을 고도로 중시하고 조치를 과학적으로 제정하며 완료 시한을 명확히 하고 장기적 효과 기재를 보완하며 전반을 둘러보는 사상을 확고히 수립해 재반 정돈 임무가 모두 실현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0: 일전 기자가 시민검찰원에서 개최한 미성년자 검찰사업 소식공개회에서 알아본 데 의하면 연결 미성년자 검찰 기능이 이미 4대 검찰 전 분야로 확장됐으며 처벌, 예방, 교육, 치료, 책임, 일체화 3모식을 구축하고 여러 부문과 연계해 6대 보호 연결 경로를 개통했으며 디지털 미성년자 보호 플랫폼을 가동하여 종합 직무 수행, 협력 관리, 지능형 미성년자 보호의 새로운 단계에 공식 진입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시민검찰원은 미성년자 관련 사건을 높은 질과 효율로 처리하기 위해 진력했습니다. 관할구역 내 미성년자 범죄사건과 미성년자 침해 형사사건 증가폭이 둔화됐고 미성년자 재범죄율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됐습니다. 사건 처리에서 검찰기관은 항상 무관용 및 관용과 엄격함의 조화를 모두 중시하는 형사정책을 고수해 주관적 악의가 크고 수단이 잔혹하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히 구속 및 기소하고 중벌 처벌 권고안을 제시하여 필요한 사법적 제재를 유지했습니다.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교육 및 감화에 주력해 구제 가능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시민검찰원은 또한 전담 여성 미성년자 검찰 수사팀을 조직하고 1대1 수사 및 구조실, 심리상담실, 법치교육기지, 모의법정을 통합한 전용 미성년자 검찰사업구역을 구축해 수사, 구조, 심리 개입을 원스톱으로 실현했습니다. 동시에 법치 부교장 전면 배치 제도를 시행하고 강제신고, 취업 전 조회의 두 가지 핵심 제도가 학교, 의료기관, 교외 교육기관에서 시행되도록 촉진하며 4대 검찰의 종합직무 수행을 심화해 동일한 미성년자 검찰 수사팀이 미성년자 관련 형사, 민사, 행정, 공익소송 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전방위적 권익 보장을 실현했습니다. 시민검찰원 제5검찰부 주임 김변호는 앞으로도 전국 미성년자 검찰 사업의 발전 방향을 확실히 파악하고 종합직무 수행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학교 안전, 가정 보호, 곤경에 처한 아동 보장 등 중점 분야에 집중하고 검찰 감독을 통해 업계 및 사회 관리를 추진하며 검찰원에서 자체 개발한 연결 미성년자 보호 위챗 미니 프로그램을 활용해 미성년자 침해 관련 정보 신고 경로를 원활화하고 연결의 디지털 미성년자 사법 보호 새로운 모직을 구축할 것이라 했습니다.
1: 근일 시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은 2025년도 전성 로임체불관리사업 성과 우수 집단으로 선정돼 3년 연속 2영예를 수상했으며 전주 로임체불관리사업 평가에서 수년 연속 A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로임체불 관리면에서 시인 자국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사업 격도를 강화해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노동보장사무봉사중심 부주임 장비는 봉사중심에서는 오프라인 플러스 온라인 권리보호 경로를 원활히 하고 접수 후 즉시 처리, 신속 처리 및 신속 종결 요구 사항을 엄격히 履行하며 관련 농민공에 대해 목록 관리 및 목록 종결 제도를 시행해 제때 합리적인 요구에 응답하고 갈등과 분쟁을 적절히 해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015년 시인사총국은 총 272건의 민원 사건을 접수했는데, 2,519명의 농민공과 관련되고, 금액은 8,203만 4,900원에 달했습니다. 또한 농민공 로임 보증금 6,221만 8,100만 원을 수납했는데, 이는 40개 대상 건설과 관련돼 발생 원인부터 로임체불 문제를 예방했습니다. 법에 따라 시정명령 결정서 353건을 하달했고, 행정처리 사건 136건, 행절처벌 사건 15건을 처리했으며, 로임 지급 불능죄 사건 5건을 공안기관에 송치했습니다. 사건 처리 완료율은 99.7%에 달해 정부 대상 로임 체불 및 전국 로임 체불 정보 플랫폼 이중제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0: 일전 2026년 연변주 및 연길시 과학자 정신 학교 진입 행동 주제 과학보고 활동이 하남초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주과학기술협회는 학교에 과학보급 자료 패키지를 기증해 학교 과학교육 자원을 충실히 하고 학생들의 혁신사고와 실천 능력을 제고했습니다. 시과학기술협회는 하남초등학교에 청소년 과학작업실 현판을 수여했습니다. 이 작업실은 학교 과학보급의 주요 거점으로서 과학기술 창의 실천 및 대회를 실시해 청소년의 과학자질 향상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과학보급 공연 단계에서 시과학기술관은 로봇춤, 다채로운 불꽃실험, 코끼리 치약 실험 등 재미있는 상호작용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며 학생들은 과학의 신비한 매력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과학작업실 내에서는 드론 편대 비행 공연이 펼쳐져 인공지능과 현대 기술의 융합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진행된 과학자 정신 사진전은 연구자들이 조국을 가슴에 품고 정상에 도전하며 무한히 헌신하는 분투 과정을 보여주었으며 청소년들이 정신적 힘을 얻고 원대한 꿈을 세우며 애국심을 키우도록 이끌었습니다. 하남초등학교 5학년 4반 학생 이가요는 이번 활동을 통해 과학자 정신에 대해 더욱 깊이 이야기됐다고 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 장차 조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보탬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하남초등학교 5학년 8반 학생 조미월은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 리상과 책임을 갖춘 새 시대의 훌륭한 어린이로 성장하겠다고 하면서 장대 배운 지식과 과학기술 창의 능력으로 조국에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주과학기술협회, 주교육국, 시과학기술협회, 시교육국에서 공동 주최하고 시과학기술관 하남초등학교에서 주관했습니다. 이 활동은 과학자 정신 교육과 과학기술 보급 실천을 깊이 융합해 학교 문화생활을 풍부히 하고 청소년들이 과학을 사랑하고 배우고 활용하는 열정을 더욱 고취시켰습니다. 하남초등학교 과학기술지도교원 려경파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과학자 정신을 일상적인 교육 및 수업 활동에 접목해 아이들의 혁신사고, 과학자질, 애국심을 키우고 아이들이 과학을 사랑하고 꿈을 추구하도록 이끌어 국가 과학기술 발전 예비 역량이 되도록 떠밀겠다고 했습니다.
1: 동북리그 2라운드 심양팀과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심양문화관광 추천소개단인 연길을 방문해 추천소개 교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5월 30일 밤 연길 인터넷 인기역 근처에서 심양문화관광 추천소개단은 지역의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과 경기 관람 및 여행 관련 혜택 정책을 전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또한 관광지 입장권, 항공권, 미식 등이 포함된 선물 꾸러미를 정성껏 준비해 현장에서 시민 및 관광객과 교류하고 공연을 펼치고 선물을 증정하며 심양의 유명한 문화관광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연길의 진달래 꼬마와 심양의 동북리그 어린이 기자가 서로 선물을 교환하며 열정 넘치는 연변의 문화를 드러냈습니다. 연길 진달래 꼬마 차혜라는 심양의 어린 친구들과 선물을 교환했는데 정말 기뻤다고 하면서 심양 문화관광 추천 소개단이 연변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심양문화관광추천소개단청원관번붕은 심양팀은 상대 도시 겸 형제 도시에 먼저 와서 연변팀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었고 또 심양이 오면 어떻게 협조해야 할지 예를 들어 문예 공연 개막식에서 두 도시가 어떻게 더욱 빛날 수 있을지 고민했다고 하면서 동북리그가 단순한 축구 프로젝트,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우리의 문화관광 교류를 더욱 촉진하는 것을 볼 수 있어 너무 기쁘다고 했습니다. 5월 31일 심양문화관광추천소개단은 중국 조선족 민속원을 방문해 추천소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련영 강휘 국제료행사 총경리 리효춘은 이번 추천소개를 통해 더 많은 연변축구팬들이 심양을 방문해 동북리그를 응원하고 경기도 관람하길 바랐습니다. 오는 6월 13일 동북리그 경기에서 연변팀은 원정에서 심양팀과 대결합니다. 이번 추천소개 활동은 동북리그 스포츠 대회를 계기로 두 지역 문화관광 부문이 교류와 상호작용을 심화해 두 지역 관광객 교류 및 자원 공유를 촉진하고 동북 지역의 상업관광, 문화체육 융합 발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0: 5월 29일은 세계 장건강의 날로 연변대학 부속병원에서 세계 장건강의 날 무료 진찰 활동을 펼쳤습니다. 소아내과 등 관련과의 의료 일꾼팀은 군중이 보편적으로 관심을 갖는 장건강관리, 소화질환 진료, 소화관 조기 암검진 등 문제에 대해 진료 지도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연변대학 부속병원 소아내과 부주임 의사 최민호는 장은 우리 인체에서 가장 큰 면역기관으로 이에 따라 장건강이 곧 전신건강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번에 장건강 무료 진찰을 진행하는 것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위험을 점검하며 올바른 장보호 지식을 보급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의료일꾼은 현장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혈압 측정을 실시하고 전방위적으로 기초 건강 위험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군중들에게 장건강 경고 신호에 관심을 기울이고 일상생활에서 담백한 식사, 규칙적인 생활, 적절한 운동 등 좋은 습관을 유지해 발생 원인부터 장건강을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1: 초여름 인민공원 화단에는 저녁 의류의 작약꽃이 만발해 저마다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공원 안으로 들어서면 산책로를 따라 활짝 핀 작약꽃밭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꽃 구경 사진 촬영, 나들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시민 저겸원은 오늘 날씨가 좋아 친구가 함께 꽃 구경을 나왔는데 경치가 아름다워 기분이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이 하면 작약꽃의 개화 시기는 6월 상순까지 이어집니다. 인민공원관리부문은 환경정돈과 봉사보상사업을 추진해 시민과 관광객이 편안하게 꽃을 감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꽃을 꺾지 말고 꽃밭을 밟지 않는 등 문명한 행동으로 아름다운 꽃밭을 함께 보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0: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신묘의 과국화, 방송 담당의 김명아 출임이었습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3: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2: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3: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2: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3: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수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태옥 작사 백희남 작곡의 고향의 강이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두만강 거슬러서 그림 같은 700리길, 선봉령 깊은 산속 터널 지나 찾은 백산, 친구된 손님들과 얼싸안고 돌아가니 민송도 너울너울 백도라지 춤을 추네. 고향의 강이여 기쁨 싣고 흘러흘러라. 산과 물 이어지듯 우리 인연 영원하라. 한철호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무더운 여름철이면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어컨을 껐다 켜기와 계속 켜놓기, 어느 쪽이 전기가 더 많이 들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에어컨은 사용하기 좋지만 잘못 사용하면 집에서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전제품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에어컨을 여러 해째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배우면 돈이 절약되는 에어컨 사용법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해 하루에 에어컨을 여러 번 켰다 껐다 하는데, 더우면 잠깐 켰다가 시원해지면 서둘러 꺼버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켰다 껐다 하는 것이 과연 전기를 절약할 수 있을까요? 네, 중국 재랭학회 과학보급부 주임 고급 공정사 리진호는 에어컨을 자주 켜는 것이 오히려 전기를 더 많이 소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에어컨 가동 단계의 에너지 소모는 매우 높습니다. 재가동 횟수가 많아지면 총 에너지 소모가 에어컨이 계속 켜져 있는 경우에 에너지 소모를 초과하게 됩니다. 또한 에어컨 작업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대비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이외에 에어컨을 자주 껐다 켰다 하면 압축기가 손상돼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사용하면서 전기를 절약하는 더욱 효과적인 방법은 실내외 열 교환을 최대한 줄이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완전히 전원을 차단하며 수면 모드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인버터 에어컨, 한으로 뺀빈 空调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 에어컨 사용과 전기 절약 비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어컨 제습 모드에서도 냉방이 가능하며 사용 시 더욱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그럼 제습 모드를 사용하면 정말 전기를 절약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에어컨 사용 시 시원하면서도 전기를 절약할 수 있을까요? 네, 화동사범대학 물리전자과학학원 공정사 최로는 여름철 에어컨을 켜는 절전 비결을 공유했습니다. 남방의 삼복 날씨는 덥고 습해 에어컨의 제습 모드를 켜면 실내 습도를 45에서 65%로 유지할 수 있어 체표면의 편안함을 높이고 인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실내 초기 온도가 높으면 먼저 냉각 모드를 켜고 실내 온도가 낮아진 후 제습 모드로 변경하면 전기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습 및 냉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북방의 대부분 도시는 여름에 실내는 덥지만 습하지 않아 냉각 모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기온이 비교적 높은 날, 예를 들어 섭씨 40도의 고온 날씨에서 제습 모드를 켜면 전력을 절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력 소모가 증가할 수 있으며, 온도가 너무 느리게 내려가면 편안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달걀 매일 먹기, 그리고 어쩌다 먹기. 어느 쪽이 더 건강할까요? 네, 달걀을 둘러싼 논쟁이 적지 않습니다. 달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한두 개씩 먹지만 일부 사람들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아서 많이 먹으면 고지혈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 일부 사람들은 달걀을 많이 먹으면 담석이 생긴다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달걀은 콜레스테롤을 높여 심류혈관 질병을 초래할까요?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또한 건강할까요? 네,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은 달걀을 많이 먹어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질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일상 음식 중 혈중 지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주요한 위험 요소는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산입니다. 달걀 중 지방 함량은 낮지 않지만 포화지방 함량은 높지 않으며 혈중 지질 수치 조절에도 유익한 레시틴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달걀의 높은 콜레스테롤 함량은 사실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인체 내 콜레스테롤 70%가 자체 합성에서 오며 음식에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상적인 인체는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한 비교적 지능적인 조절 기제를 가지고 있는 바, 콜레스테롤 섭취가 증가하면 체내에서 합성되는 콜레스테롤이 적절하게 감소합니다. 다시 말해서 달걀의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더라도 인체 혈중 지질 대사 능력이 정상이라면 이만큼의 콜레스테롤을 섭취해도 혈중 지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한 차례 대형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달걀 하나를 섭취하면 심혈관 질병과 사망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한 차례 연구에서는 하루에 3개 이내의 달걀을 섭취하면 건강한 젊은이들의 저밀도 저단백, 즉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중 지질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디지털 시대 아이가 전자기기를 자주 보면 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네, 먼저 안구의 생리적 발육에 영향 미칩니다. 0세에서 6세 사이는 아동의 눈과 시각기능 발달의 결정적 시기입니다. 가 태어난 아이는 안구가 작고 안축이 짧아 원시 상태가 정상이며, 이를 흔히 원시 정립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12에서 15세가 돼서야 원시에서 정시로 발달합니다. 장시간의 근거리 사용은 아이의 안축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지게 하고, 원시 정립이 너무 일찍, 너무 빨리 소모돼 근시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다음, 시각 피로와 안구 건조증을 유발합니다. 화면에 계속 초점을 맞추면 모양체 근경련, 조절 기능 이상으로 가성 근시 및 시각 피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는 화면을 주시할 때눈 깜빡임 횟수가 줄어들고 눈물 증발이 많아져 안구 건조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잦은 눈 깜빡임, 눈 비비기, 빛을 피하거나 눈을 가늘게 뜨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시 및 립체 시각 발달을 저해하고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장시간 전자기기에 집중하면 아이가 실제로 복잡한 시각 환경을 경험할 기회가 줄어들어 공간 탐색 능력 발달과 두 눈의 협응 기능 성장을 저해하고 사시나 약시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통복장을 입고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대의와 문화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종소나기의 해피라도에서 인사드립니다.

나에게 당신은 한 장의 흰 종입니다. 천보리의 사랑이라고 쓰여진 너무나 흔한 종이 한 장. 미움도 희미하게 쓰여 있고 연필이 아닌 잉크로 적셔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글들. 당신만 생각하면 커다랗게 있는 마음의 경련들이 남은 여백을 아직 하얗게 설레이게 합니다. 혼자 들기엔 너무나 무거운 그 종이 한 장. 네, 오늘 해피 뮤직은 신명주 씨에게 당신의 의미란 시로 시작을 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사랑해 란 말 중에서 제일 첫 글자인 사자는 한자의 죽을 사자를 쓰는 것이며 사랑해게 말 중에서 두 번째 글자인 랑자는 너랑 나랑 할 때 랑자를 쓰는 것이며 사랑해란 말 중에서 마지막 글자인 해자는 같이 하자 할 해자를 쓴다는 뜻입니다. 즉 사랑해게 말의 뜻은 너랑 나랑 죽을 때까지 같이 하자 그런 뜻이랍니다. 아무한테나 사랑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 사랑한다는 말은 단 한 사람에게 자기가 죽기 전에 그 사람의 두 손을 꼭 잡고 말하는 거랍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 그때 꼭 말하세요. 사랑해. 네, 저도 사랑해라는 이 말 한마디에 이러한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은 오늘에야 비로소 진정하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FM 91.3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정말로 빨리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와보니까 왜 시간이 이렇게 너무나 빨리 흘러가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돌아보면 우리가 보낼 수 있는 10대, 20대, 30대, 40대 고작 10년씩입니다. 50대도 고작 10년입니다. 그런 당신의 소중한 시간들, 마음이 닿지 않은 곳에 허비하며 보내지 마세요.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사랑받으며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세요란 말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긴 인생인 것 같지만 짧기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기에는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저도 가져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사라지면서 정말 이런 말들은 너무나 진짜라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끝이다. 돈이 100억 있어도 병원 침대가 집이 됩니다. 자식을 키운다고 내 인생을 버리지 말거라. 다 키우면 제갈 길을 간다. 배우자가 제일 중요하다. 늙어서 옆에 남는 건 결국 마누라, 남편뿐이더라. 친구가 많아봤자 소용없다. 진짜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 젊을 때 아끼지 말걸. 멀리 떠나가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세상, 인생. 자존심 버리니까 편하더라. 나이 들수록 체면 차리는 게 제일 피곤한 일이더라. 시간은 안 기다린다. 내일은 없다. 오늘 당장 하고 싶은 걸 하고 살거라. 네, 아마 많은 분들 또 이 글과 함께하면서 그래, 그렇지 하면서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가고 싶은 곳 두서 말고 한번 떠나보세요.

사람의 허영심이라는 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비교라는 게 참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마음을 채워주는 위로의 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조급해하지 마세요. 꽃마다 피어나는 계절이 다르듯 당신의 화창한 봄날도 당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자신을 원망도 한탄도 말고 그냥 자신에 맞는 속도대로 천천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만으로도 저는 가끔은 너무 행복하고 아 오늘도 별일 없었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특별한 일이 없었더라도 그 평범한 일상을 묵묵히 지켜낸 당신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대견한 사람입니다. 너무 완벽해지려고 자신을 몰아세우지 마세요. 조금은 서툴러도 조금은 느려도 괜찮습니다. 실수 없이 내가 맞는 상황에서 나를 잘 알아가면서 걷는 속도,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가끔은 참 모순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지만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 이 돈은요, 사람을 떠나면 휴지 한 장일 뿐인데 사람은 돈을 떠나면 폐인이 됩니다. 독수리는 박수가 없어도 높게 날고 깊은 산속의 들꽃들은 아무리 감상을 안 해도 향기롭습니다. 하는 일에 누구나 이해를 할 필요가 없고 단지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좋아할 필요는 없고 단지 솔직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도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와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네,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평범함 속의 특수성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나는 잘 버텼다라는 생각으로 알찬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알게 될 겁니다. 잘난 사람보다는 따뜻한 사람이 좋고 멋진 사람보다는 편안한 사람이 좋고 가진 것 많은 사람보다는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더 좋다는 걸. 우리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송소라였습니다.

0: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 마당.
1: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노래 한마당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2시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0: 김현순 작사, 안홍민 작곡, 황영래의 명월 9의 밤이여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연길 융합매체 중심 APP, 엔지롱매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모바일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엔지 종합광고 검색하시면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가 없으시거나 수신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휴대폰으로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자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오정식 작사, 임종철 작곡, 안용수 마법자 가수의 노래입니다. 둘이 둘이 불러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36번, 793-36번입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함께 배우셨다면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주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안용수 마법자 가수의 두리두리 노래 불러봤습니다. 이 노래는 오정식 작사, 임종철 작곡으로 된 노래 가지고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36번, 793-36번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명월구의 밤이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김현순 작사, 안홍민 작곡, 황경례의 노래입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그 사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월구의 밤이여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래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달 밝은 이강산, 경치가 좋아서. 달 밝은 이강산, 경치가 좋아서. 그 이름 명월구라 불리였는가? 그 이름 명월구라 불리였는가? 명월구의 달빛이 하도나 아름다워. 명월구의 달빛이 하도나 아름다워. 이룡이 내려 자리를 잡았네. 자리를 잡았네. 이룡이 내려 자리를 잡았네. 자리를 잡았네. 아, 명월구의 밤이여. 아, 명월구의 밤이여. 달빛 안고 단꿈 꾸는 고향의 밤이여. 달빛 안고 단꿈 꾸는 고향의 밤이여. 네, 계속해서 2절입니다. 명월산 굽이굽이 감도는 물결에. 명월산 굽이굽이 감도는 물결에. 밝은 달 실리어서 춤을 추는가. 밝은 달 실리어서 춤을 추는가. 부드러운 달빛이 하도나 정다워서. 부드러운 달빛이 하도나 정다워서 이룡도 이밤내 고향 찾았네. 내 고향 찾았네. 이룡도 이밤내 고향 찾았네. 내 고향 찾았네. 아, 명월구의 밤이여. 아, 명월구의 밤이여. 달빛 안고 단꿈 꾸는 고향의 밤이여. 달빛 안고 단꿈 꾸는 고향의 밤이여. 고향의 밤이여. 고향의 밤이여.

네, 김현춘 작사, 안홍민 작곡, 황영애의 명월구의 밤이여 함께 배워봅니다. 자, 아래는 1절부터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교실 코너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김현순 작사, 안홍민 작곡, 황영예의 명월구의 밤이요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칭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그리고 연길 융합매체 중심 엔지 롱매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애청을 기대하면서 자 계속해서 명월구의 밤이여 2절 부분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네, 명월구의 밤이요. 다 함께 배워봤습니다. 아래는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33번, 79133번입니다. 자, 2절 끝나고 고향의 밤이요. 한번더 반복됩니다.

0: 네, 명월구의 밤이요 함께 불러봤습니다. 이 반주에는 반복되는 부분이 없네요. 네, 김현순 작사, 안홍민 작곡, 황경래의 노래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33번, 79133번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 또 계속 함께 노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0: 어떤 공식적인 기록도 문서도 가치도 없었다. 눈물 가득한 밤이 갇혀 있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이름을 바꿔야 했고 너무 많은 사람과 해서 걸을 수 없어도 해야 했다. 그들이 우리에게 반복해 했던 것들, 구멍내고 구멍내고 구멍을 내고, 우리가 얻은 것들, 말라리아, 매독, 결핵, 심장병, 우울증, 우리에게 남은 것들, 지워지지 않은 충격, 자식도 집도 없는 텅 빈 자궁,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들, 위, 안, 부.
1: 라디오 소설 순작의 남경, 원작 김영, 38번째 시간입니다.

0: 우리 몸이 두르고 몸을 한껏 웅그렸다. 등을 대고 앉은 벽은 얼음 기둥처럼 한기가 냉랭하게 스며든다. 추적추적 빗소리와 더불어 우르륵 텅 빈 배꼽에는 배고픔을 하소연했다. 위안부들에게 매일 차려지는 음식은 멀건 옥수수죽과 소막손같이 작은 반도 그리고 죽순 짠지뿐이었다. 그것도 처벌방에 갇힌 사람에게는 매일 한 끼밖에 주지 않는다. 아래배쪽 속살이 아직도 띠끔띠끔 아파온다. 춘자는 저고리 속에 손을 넣어 배를 만졌다. 지렁이 지나간 듯 오돌토돌한 흉터가 만져졌다. 상처는 이제 딱지가 아찔해 하고 있었다. 춘자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춘자는 효바쯔라는 판에 갇혀있다. 일어서면 머리가 닿고 앉으면 두 다리를 뻗을 수 없어 쪼그리고 앉아야만 하는 조롱같이 작은 방이다. 위안소에서 소위, 계류를 위반한 처녀들은 가차 없이 처벌방에 갇혀야 했다. 처벌의 이유란 혹간 몸이 아파 들어온 병사를 거부했다든가 위안소 관린 옷가상과 말대꾸를 했다든가 하는 것들이었다. 돌격 1번을 사용하지 않아도 처벌방에 갇혀야 했다. 그날 춘자는 광분하여 달려드는 장관의 손가락을 물고 늘어졌다. 어깨에 벌건 계급장을 달고 사병들이 옹기를 받으며 들어선 장관은 몹시 취했었다. 인중에 가증스럽게 쪼막 수염 한 가닥이 김쪼박처럼 붙어있다.
1: 이래.
0: 쪼막 수염이 비틀거리며 다가와 춘자의 턱을 쥐어 들어올렸다. 외투의 호주머니를 뒤적이더니 납작한 철제 술병 하나를 끄집어냈다. 철제 술병을 춘자에게 내밀었다.
1: 너무!
2: 모릅니다. 술 마실 줄을.
0: 춘자가 고개를 들었다. 놈의 외투를 벗겨 벽에 걸려했다. 그러는 춘자의 어깨를 놈이 왁살스럽게 잡아당겼다. 그리고는 벽에 밀어붙였다. 털부숭이 손으로 춘자의 볼을 움켜잡고는 벌려진 춘자의 입 속으로 술을 부어넣었다. 조박 수염은 또 기어이 돌격 1번을 착용하려 들지 않았고 착용을 권고하는 춘자의 귓밤을 때려 쓰러뜨렸다. 춘자는 가까스로 야수처럼 달려들어 온몸을 부숴뜨릴 듯하는 놈의 수모를 견뎌냈다. 수욕을 다 채운 놈이 춘자의 몸에서 떨어져 나갔다. 조막 수염은 호적거리며 바지 혁디에서 무언가 떼냈다. 단도였다. 칼집에서 빼낸 칼이 위협적으로 번뜩였다. 철제 술병을 들어 칼에 술을 부었다. 칼날을 타고 흘러내리는 술방울을 조막 수염은 혀로 핥았다. 놈이 어떤 연극을 벌리는지 하회를 알 수 없어 춘자는 불안한 눈길로 놈의 손길을 쫓았다. 놈이 칼에서 눈길을 떼고 탈진하여 누워있는 춘자를 내려다보았다. 조막 수염을 밀어올리며 음습하게 웃었다. 홀연 놈이 춘자에게 다시 덮쳐들었다. 춘자의 배를 가로타고 앉았다. 순간 살갗을 파고드는 납품의 춘자는 비명을 질렀다. 놈은 순자의 박속 같은 아랫배 쪽을 칼끝으로 긋고 있었다.
1: 이쁜 아가씨, 기내 한번 남기자고.
0: 조막수겸은 순자의 속살에 자기 이름자를 새기고 있었다. 통증에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했으나 놈은 완력으로 춘자를 제압하고 백에 한 글자, 한 글자 새겨나갔다. 놈은 한 손으로 새기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한사코 반항하는 춘자 얼굴을 짓뭉게 눌렀다. 그런 놈의 장지가 춘자의 비명을 토하는 입에 닿였다. 그 손가락을 물고 늘어졌다. 놈이 고시하는 돼지처럼 비명을 질렀다. 놈의 얼굴이 구겨진 마지처럼 일그러졌다.
1: 조샘비!
0: 놈이 주먹으로 춘자의 얼굴을 가격했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춘자가 의식을 찾고 보니 처벌방이었다. 한 달여 전, 살갗을 파고드는 추위를 걸치고 그들이 이른 곳은 남경이었다. 마차를 타고 오면서 연도에서 강을 보았다. 폭이 높고 길게 이어진 큰 강이었다. 겨울에도 강은 얼지 않고 있었다.
2: 양자강이다. 진화에서 가장 긴 강이라더군.
0: 여기서 그녀들을 맞아 다시 마차에 태운 온유한 조선말을 구사하는 일본 여인네가 말했다. 그녀들을 보자 여자는 광대를 말아올리며 웃었는데 웃을 때 입안 가득 덧니가 보였다. 관례대로 그녀를 옷가상이라 불렀다. 마차는 성문으로 들어섰고 제법 보나한 거리가 활짝 펼쳐졌다. 하늘변을 가리며 치솟은 높은 건물, 군주의 오가는 멋진 복색 차림의 인파, 그 사이 들려오는 낯선 말씨, 신사 숙녀를 태운 인력거가 그들이 탄 마차를 앞질러 달렸다. 종소리 울리며 전차가 그들의 곁을 스쳤다. 길 복판으로 질주하는 기차 바건 같은 것을 처녀들은 희한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2: 여긴 쉽지 않아 좋구나.
0: 그들이 거처하게 될 곳은 노란 흙으로 담장과 벽체를 두른 가옥에 주홍빛 창문을 낸 2층 집 구조였다. 대문에 상군남부 위안소라는 대발이 걸려있었다. 함께 끌려온 30여 명의 조선인 처녀들이 앞서 위안부들이 입이 와있었다. 그녀들이 탄 마차가 드라게 들어서자 창문으로 여자들이 목을 빼들고 내려다보았다. 복식이 판달랐고 소근거리는 말시들이 달랐다. 바지런히 해바라기 실을 까서 부수듯 자잘한 말시를 구사하는 그녀들은 중국인 처녀들이었다. 누군가 2층에서 달아내려왔다. 출입문 앞에 기대어 서서 마차에서 내리는 춘자네를 지켜보았다. 춘자는 우로는 목, 아래로는 발의 복숭아뼈까지 흘러내린 기다란 장포 차림의 그녀를 힐끗 쳐다보았다. 양볼에 보조개가 깊이 파인 어린 소녀였다. 소녀는 하얀 조골이 검은 치마에 외머리 태를 한 춘자를 신기하다는 듯 지켜보았다.

순자는 저도 모르게 옷깃을 한번 다듬었다. 떠날 때 이모가 내준 새 옷은 이미 헌걸레처럼 되어버렸다. 보풀하기 토성이게 여기저기 탈색이 되어 있다. 옷 앞섭에 언제 튀었는지 핏자국 같은 것이 단추처럼 동그랗게 배었는데 그 눈은 룡들의 촌에서 온 해숙의 눈이었다. 라디오 소설 춘작의 남경 원작 김혁 극본 장선자 해설 정선아 배역 김혜연 면문혁 제작의 최림 3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소화도 시키고 가벼운 운동도 할 겸 아이를 데리고 인근 놀이터에 자주 나갑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가 간식 맛에 푹 빠진 탓인지 놀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슈퍼에 꼭 들러서 간식을 하나 사들고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못마땅했는지 저는 어제 외출하기 전 아이와 오직 놀이터에서만 놀고 돌아오는 길에 슈퍼에 들러 간식을 사지 않기로 분명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도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기에 저도 안심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놀이터에서 한창 즐겁게 뛰어놀고 돌아오는 길, 집 근처 슈퍼가 눈에 들어오자 아이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약속은 까맣게 잊은 듯 슈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맛있는 간식을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처음 한 약속을 상기시켜도 계속해서 보채며 간식을 원하는 모습을 보니 저는 그럼 그렇지 참새가 방앗간을 거저 지나랴 하고 마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참새는 곡식이 가득한 방앗간을 그냥 지나지 못하듯 아이 역시 눈앞에 맛있는 간식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약속마저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속담은 참새가 방앗간을 거저 지나랴입니다. 자기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선조들이 전해준 속담들은 일상생활의 자연스러운 풍경을 비유로 삶의 깊은 교훈과 사람의 심리를 담고 있습니다. 참새는 본래 곡식을 좋아하는 습성을 지닌 작은 새인데 곡식이 가득 쌓여있는 방앗간 앞을 아무런 마음도 느끼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자연적인 모습을 비유로 만들어진 속담으로 동물의 본성이 바뀌지 않듯 사람의 오랜 모습과 타고난 성품도 쉽게 변하기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거저 지나랴에

자는요, 또 욕심이 많은 자는 제게 리속이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눈앞에 좋은 기회와 리익이 나타났을 때 자연스럽게 마음이 끌리는 사람의 보편적인 심리를 잘 나타내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유리하고 소중한 기회가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끌리게 되므로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지 못하듯 쉽게 기회를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인간 심리를 이 속담으로 표현하면 주변 사람들도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총속이 되시니 광범한 소년아동과 어린이 사업 종사자들 속에서 강렬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0: 한정 부주석이 브라질 외무장관을 접견했습니다.
1: 15차 의회는 전망계획의 량완 출발 전문 소식 발표회에서 하남과 중경이 15차 의회는 전망계획 기간 고품질 발전 주요 목표와 중점 조치를 소개했습니다.
0: 미국이 레바논 이스라엘 충돌에 대해 긴급 중재에 나섰습니다.
1: 뉴스에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6.1 국제아동절의 즈음에 습근평 총서기가 중국공산당 1차 전국대표대회 기념관 남호혁명기념관 소년선봉대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에게 회신해 진절한 격려를 전하고 그들과 전국 소년아동들에게 명절 축복을 전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회신에서 광범한 소년아동과 어린이 사업 종사자들이 꿈을 향해 전진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이들은 혁명의 불씨를 계승하며 리상을 다지고 분발 진취하며 꿈을 쫓아 새 노정에서 역사 계수를 잘 이어가고 강국 건설, 민족 부흥 위협을 위해 꾸준히 분투하며 더 찬란한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다고 다짐했습니다. 상해 중국공산당 1차 전국대표대회 기념관 절강 가흥 남우혁명기념관의 소년선봉대 붉은 넥타이 해설원 대표들은 최근 습근평 총서에게 편지를 써 해설 활동에서 이룩한 수학과 성장을 회보하고 신시대의 훌륭한 소년이 되려는 결심을 표했습니다. 회진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공산당 1차 전국대표대회 예토와 나무 홍선 옆에서 당의 역사, 혁명 이야기와 영웅사상을 정성껏 전하고 당과 조국, 사회주의에 대한 깊은 정을 키우면서 단련과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기쁨과 위안을 느꼈다고 표했습니다. 상해시 황포구 로만 제1중심소학교 학생 왕하청은 회신을 받은 후 큰 감동을 받고 따뜻한 정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왕하청은 습근평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보낸 회신은 붉은 넥타이 해설원에 대한 무한한 긍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필코 리상과 능력, 책임감을 갖춘 신시대 훌륭한 소년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로만 제1중심소학교 붉은 나팔 해설원 동아리는 중국공산당 1차 전국대표대회 기념관을 위해 전문 봉사관은 소년선봉대 자원봉사 해설단체입니다. 해설원 동아리를 설립한 로만 제1중심소학교 교장 오용근은 해설과정

0: 을 통해 어린이들이 단련하고 성장하며 또 당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두터운 정을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오용근 교장은 학교 측은 계속해 관련 사업을 착실하게 전개하고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이 배운 지식을 소년선봉대 활동, 학과 지식, 디지털 지능화 학습 등과 깊이 융합시켜 주변 친구들에게 신시대 이야기를 더잘 들려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절강성 강시 나무혁명기념관 붉은 넥타이 해설원 엄가성은 총서기 회신을 읽은 후 어깨에 놓인 책임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엄가성은 홍선 옆에 붉은 넥타이 해설원으로서 우리는 홍선 이야기를 더 힘있게 들려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무혁명기념관 관장 오건환은 총서기의 회신은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에 대한 긍정과 기대일 뿐만 아니라 다음 단계 사상정치 인재 양성 사업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오건화 관장은 홍선 어린이 해설원 대우 건설을 계속 심화하고 몰입식 교육, 체검식 교육의 형식을 통해 혁명 교육을 더 생동하게 하고 기념관과 학교의 협력을 통해 입체식 사상정치 인재 양성 모색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회신에서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며 당의 사업은 한 세대 또한 세대의 사람들의 지속된 분투와 갈라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이 대기를 높이 들고 당을 따르며 혁명 유전자를 전승하고 지식 능력을 키우며 의지와 품성을 연마하고 당과 인민의 혁명의 불씨가 돼 새노정에서 역사 계조를 잘 이어가길 바랍니다. 연안 양가령 혁명 예터에서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이 앳된 목소리로 혁명 세월을 추억하고 소심으로 연안 정신을 고수하고 전승하며 실제 행동으로 총서기에 간절한 기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연안 직업기술학원 부속 소학교 소년선봉대 대원 고자금은 붉은 넥타이 해설원으로서 지식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생활이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깊이 터득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연안에서 자란 소년선봉대 대원으로서 특별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천 천부신구 제4중학교 소년선봉대 대원 료약첨은 신변의 대원들을 적극 이끌어 함께 당사를 배우고 혁명 이야기를 읽으며 이야기를 통해 얻은 힘을 매일 작은 행동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료심전역기념관 유효광 관장은 전국 애국주의 교육 시범기지로서 료심전역기념관은 지속적으로 붉은 넥타이 해설원 대우를 강화하고 당의 이야기를 열심히 전하는 한편 청소년들이 혁명 유전자를 전승하고 애국정서를 깊이 간직하도록 인도해 혁명 강산의 후계자가 있고 대대손손 전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청단 주황 소년부 부장이며 중국 소년선봉대 전국사업위원회 집행부수임인 리휘는 총서기의 중요한 회신은 소년아동과 소년선봉대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담고 있으며 소년아동 사업의 전진 방향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리휘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경축하는 것과 붉은 넥타이 해설원 등 활동을 대대적으로 심화하는 것을 결부하고 소년선봉대 대원들을 조직해 당의 역사를 배우고 당의 이야기를 잘 전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과 인민의 혁명의 불씨가 돼 당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정을 깊이 간직하며 새 노정에서 역사 계조를 잘 이어가게 할 것입니다.
1: 한종 국가부주석이 이를 복견해서 브라질 비에리아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한종 부주석은 습금형 주석과 룰라 대통령의 전략적 지도력 아래 중국 브라질 우명 공동체 구축은 꾸준히 안정적으로 전진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항상 전략적 높이와 장기적 관점에서 양국 관계를 진맥하고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정상 간 합의를 적극 이행하고 높은 수준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해 광범위한 발전 도상국의 공동기를 수호하고 공동 발전을 촉진하는 면에서 대국으로서의 책임을 보여주려 합니다. 중국과 브라질 사이 실무 협력은 상호 보완성이 크고 내생 동력이 강합니다. 양측은 중국 브라질 고위급 공동위원회 등 기재 역할을 더잘 활용해 쌍무 협력을 더 높은 기술 함량과 부가가치를 갖고 더 강한 전략적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비에리아 장관은 최근 양국 정치 적 신뢰가 정상 교류 속에서 한층 강화되었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자주의가 전례 없는 타격을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브라질 중국 운명 공동체 건설을 심화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표했습니다. 브라질은 중국과 함께 고위급 공동위원회의 조율 역할을 적극 발휘하며 재분화 협력을 심화할 것입니다.
0: 하남과 중경이 최근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출발 전문 소식 발표회를 갖고 현재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을 둘러싸고 고품질 발전의 주요 목표와 중대한 임무를 전면 소개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에 하남은 편리한 지역교통과 방대한 시장 규모, 완비화한 산업체계 등 우세를 발휘하는 데 착안하고 국가 수요와 하남인 능력, 대국 융합과 현지 실정을 결합하는 것을 견지하는 한편 경제발전, 혁신발전, 민생개선 등 다섯 개 면을 둘러싸고 21가지 구체적인 지표를 제기했습니다. 하남성성장 왕계는 습근평 총서기가 하남성을 고찰할 때 한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하남성에 대한 당주왕의 전략적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며 중부지역의 굴기를 다그치고 황하류역의 생태보호와 고품질 발전 등 국가전략을 전면 실시하려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당주왕의 결책과 포치가 차질 없이 실제적으로 실시되고 실제 효과를 보도록 확보할 것입니다. 앞으로 5년간 하남성은 혁신 주도를 견지하고 현지 실정에 따라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연구개발 경비에 대한 전사회 투입이 년 평균 10% 이상에 이르도록 하고 전략적 신흥산업 부가가치가 규모 이상 공업에서 점하는 비중을 30%에 도달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에 대한 통합관리를 견지하고 향촌 전면진흥을 착실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국가 식량 안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중임을 짊어지고 식량 종합 생산 능력을 1,400억 근에 도달시킬 것입니다. 녹색 저탄소 전환을 견지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황하를 다그쳐 건설하며 남수 북인 중선 공사에 맑은 물이 영원히 북상하도록 확보하고 중국식 현대화에서 중원대지의 새 장을 힘차게 열어갈 것입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중경시는 경제발전, 혁신발전, 민생복지, 녹색저탄소와 안전보장을 둘러싸고 지표 24개를 설치하고 중점 임무 392개를 포착했으며 신시대 서부대개발의 중요한 전략거점 내륙개방의 종합중추를 힘써 구축할 예정입니다. 중경시 부시장 정향동은 두 가지 확립을 단호히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견결히 실천하며 고품질 발전이라는 이 선차적 임무를 둘러싸고 성도 중경지역 양성경제권 건설을 견인으로 신시대 서부대개발, 장강경제벨트의 고품질 발전, 서부 6회 신통로 등 국가전략에 주동적으로 융합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역내 고품질 발전, 고수준 개방, 고품질 생활, 고효율 관리에 생동한 화폭을 힘써 그려나갈 것입니다. 향후 5년간 중경시는 역내 과학혁신회랑체계 건설을 다그치고 연구개발에 대한 전사회 투입 강도를 현재 2.65%에서 3.25%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제조업 클러스터 체계의 우세를 다지고 확장하며 서비스업의 에너지 확대와 질적 재고 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할 것입니다. 통로 중추 우세를 확대하고 2030년까지 서부 6회 신통로를 경유하는 중경의 화물 운송량이 50만 컨테이너를 초과하고 전시 수출입 총액이 9천억 원을 돌파하도록 힘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300개 고품질 생활 서비스권을 건설할 것입니다. 한편 디지털 중경건설과 개혁을 심화하는 한편 초대형 도시의 현대화 관리를 적극 추진하고 현대화한 인민도시를 건설할 것입니다.
1: 북경시간 6월 1일 오후 4시 40분 장정 12호 을료 1 운반 로켓이 동풍상업 우주혁신시험구에서 발사돼 탑재한 첨범 극궤도 08조 위성을 예정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습니다. 이번 임무는 장정 12호 을 재사용 운반 로켓의 첫 비행입니다. 중국 최신형 재사용 가능 상업 운반 로켓인 장종 12호 을은 대규모 저궤도 인터넷 위성군 조립을 목표로 개발되었으며 향후 상업 우주 분야의 고밀도 저비용 발사의 주력 기종으로 자리

0: 대답을 도망입니다. 폭발적인 조궤도 위성 발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장정 12호울은 불과 21개월 만에 연구 개발되었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상업 장면과 재사용이라는 두 축에 맞춰졌으며 당장의 빠른 발사 능력 확보와 미래 회수 재사용을 동시에 염두에 두었습니다. 중국 우주과학기술그룹 상업 로켓사 장정 12호을 총괄 설계사 조순기는 해당 로켓의 근지구 궤도 운반 능력은 20톤급에 달하고 현재 재사용 구성 상태는 검증 과정에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첫 비행을 실현한 요 1호 로켓의 맨 하단부에는 장륙 보조 다리를 설치해 재진입 단계의 공기 력학적 형상까지 검증했습니다. 로켓의 전반 길이는 약 72m, 직경은 4.37m로 운반력이 대폭 향상된 동시에 화살체 강성과 고고도 변류 환경에서의 비행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위성군 대량 조립에 맞춰 직경 5.2m의 대형 보호 돕개를 채택하고 내부 공간을 넉넉하게 해 일발 로켓으로 여러 위성을 투입하는 고밀도 배치를 실현했습니다. 조준기 총설계사는 첨범 기준 1발당 36기 위성 배치는 해당 대형 보호 돕개로 충분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더 크고 넓은 돕개를 개발해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우주과학기술그룹 상업 로켓사 장정 12호을 로켓 전기 시스템 설계사 정택천은 경량화 설계로 무게를 줄여 운송 효율을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정택천 설계사는 장정 12호을의 경량화 배선 설계를 적용하고 유엔 케이블, 연성 회로 기판, 부자재 연결 부품 등을 새로 도입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로써 전원망 무게를 30에서 40%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재사용 로켓이만큼 1단, 2단 모두에 각기 지능형 컴퓨팅 센터를 탑재해 비행 전 과정에 4개 변수와 상태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했습니다. 정택천 설계사는 미래 정사지는 바로 사람 손을 떼는 것, 다시 말해 로켓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비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한편 이번 장정 12호 을 로켓에는 시간 민감형 네트워크 기술을 처음 탑재해 향후 스마트폰과 연결해 데이터와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받는 실험도 병행했습니다. 또 일부 검증된 민용 제품을 적용해 비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후속 교체와 승격에 기반을 잡았습니다.
1: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 말차 생산량은 12,000톤을 돌파하고 전 세계 60% 이상을 차지하며 생산량, 수출 규모 모두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핵심 생산지인 귀주성 동인시는 산업 표준 체계를 고도화하며 중국 말차의 글로벌 시장 내 가치 도약을 이끌고 있습니다. 2026 말차 대회 개최 이틀 전 동인시 강구현 범정 말차 마을이 공식 개장했습니다. 산동성에서 온 관광객 장 씨는 귀주 특산품 맛을 보러 왔다가 식사 뒤에 말차 한 잔을 마셨는데 느끼함이 싹 풀렸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강구현 출신으로 영영 후 신음료 창업가인 양호 씨는 고향인 말차 마을에서 24호점까지 낸 젊은 사업가입니다. 양호 씨는 매장에서 전부 범정산의 유럽 기준 말차를 쓰고 있다며 1.5g 스픽 포장 하나의 가격대가 보통 2원선이고 음료 종류만 30여 종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매장은 특히 송나라 때 말차 문화를 앞세워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발이 높고 위도가 낮으며 안개가 많고 일조가 적은 범정산의 생태 우세를 바탕으로 동인시는 10여 년 전부터 차 경제 육성을 시작했습니다. 강구현 차산업연구센터 장명생 조임은 국제시장의 말차 수요 증가에 주목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말차를 주업으로 전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때 결정을 회상하며 장명생 조임은 생태가 우리의 유일한 무기였고 불과 8년 만에 전 세계 50여 개국과 지역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쾌거를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강구현의 한 차밭에서는 적외선 야간 디지털 장비 20여 대가 토양 수분과 온도 습도, 병충해 등을 24시간 관측하고 있었습니다. 강서의 한 생물과학기술유관회사의 동인시 업무 총책임자인 장정 씨는 해당 시스템 덕분에 하늘이 알아서 해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늘을 알고 움직이는 식의 농사가 가능해졌다고 소개해줬습니다.

0: 그에 따르면 귀주 말차의 품질 DNA는 생장 단계부터 만들어집니다. 귀주는 일찍 2014년부터 차밭에 잡초가 있더라도 제초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선언하며 전면적인 인력기계 제초를 시행했습니다. 현재 사용금지가 명문화된 농약은 156종으로 늘었습니다. 깐깐한 기준이 동인말차의 글로벌 통행성을 내줬고 현재 말차 초콜릿, 말차 에일, 말차 화장품 등 50여 가지 파생 제품이 출시됐습니다. 산업을 키우기 위해 귀주는 성내 26개 현구와 73개 연맹 기업, 20만여 명 차농을 하나의 산업사슬로 이어주었습니다. 동인시의 한 차업체 리사장 몽조덕 씨는 이러한 산업사슬 우세를 하나는 품질 안정, 다른 하나는 가격 협상력으로 종합했습니다. 규모 우세로 농자재를 공동 구매해 비용을 낮추고 통합 브랜드로 수출하면 국제시장에서 발언권이 커진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이로써 농가는 소득을 올리고 기업은 효率을 높이며 산업은 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주의 말차 판매량은 2,500톤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습니다. 이중 1,3000톤은 수출로 처음 일본 시장에 대량 진출하는 동시에 유럽, 미국 시장까지 물꼬를 텄습니다. 동인시 농업농촌국 당조석이 나수홍은 15차 5개년 전망 기획 기간 20만 무에 달하는 차 핵심 재배 기지를 조성하고 연간 만 톤에 달하는 말차를 생산하며 세계 시장 점유율은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종합 생산액 100억 원을 달성할 목표를 밝혔습니다.
1: 가장 아름다운 천산 도로라 불리는 신강 독산자 구치아 도로가 6월 1일 통행을 회복했습니다. 최근 3년간 독산자 구치아 도로의 관광객 수가 안정적으로 상승하면서 연선 전역의 관광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올해 도로 연선의 서비스 보상 체계가 전면적으로 승격되면서 관광객들의 묘행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북쪽의 신강 독산자에서 남쪽의 구치아 시까지 이르는 이 도로는 총 길이가 561여 킬로미터이며 천산 남북을 관통합니다. 강철과 도로면 결빙 등 요소의 영향으로 매년 10월 중순부터 이듬해 5월 말 또는 6월 초까지 계절성 교통 통제를 실시합니다. 6월 1일 오전 올해 도로 개통식 순회 개최지인 바흐 브룩틴에서 수백 대의 캠핑카와 오프로드 차량, 오토바이가 전산 오지로 향발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독산자, 구차 류행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해당 도로는 연선의 주차장, 화장실, 충전소 등 편의 서비스 시설을 최적화하고 연선의 나라티, 바흐브룩, 쿠차 등 종료 지점에 충전소를 설치했습니다. 운영 인원들은 전력 시설에 대한 순찰 검사를 앞당겨 가동해 충전 시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행을 보장했습니다. 국가전력발전망 바얀고런몽골자치주 전력공급회사 바얀브르크전력공급소 직원 지호는 도로 개통 전 중점적으로 관할구 내에 전략 선로에 대해 잠재적 위험 조사를 진행했다고 표했습니다. 도로 개통 후에도 계속해 운행 관측을 전개해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보상할 것입니다. 고한 고해발 산간지대를 관통하는 독산자 구차 도로는 연설의 날씨가 변덕스럽고 지질재해 발생 위험 부담이 비교적 높습니다. 현지 관련 부문은 이미 전문 응급구조대를 내와 도로의 돌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독산자 전산구조대 하도희 대장은 응급구조, 응급구호, 인도적 원조 등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현재 신강 케툰시와 구차시를 연결하는 G3033 케툰 독산자 구차 고속도로 등 중점 프로젝트가 한창 건설 중이며 독산자 구차 도로의 일부 구간은 건설 기간 대량 물자를 운송하는 핵심 통로입니다. 신강을 자치구 교통운수청 도로관리처 박건욱 부처장은 현재 교통 부문은 일련의 조치를 취해 프로젝트 시공과 대중 안전 출행을 통일적으로 계획했다고 표했습니다. 전반 건설 주기에 5개 도로 구간을 사용해야 하며 그 길이는 47.2km에 달합니다. 엄격한 관리 통제 조치를 통해 시공 차량은 통일적으로 야간 통행을 실시하고 낮에는 사외 차량과 함께 통행하지 않습니다.
0: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6월 1일 직업교육법 집법검사를 가동했습니다. 이번 검사는 지방 현지 파견 조사와 3급 인대 상무위원회 위탁한 자체 점검을 병행해 전체 실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기간 집법검사소는 천진, 요녕, 강서, 절강, 강서, 호남, 명하 등 7개 선과 자치구 직할시를 직접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복권, 하남, 사천, 섬서, 신강 등 5개 선과 자치구에서는 인대상무위원회 위탁해 현지 관할구 역내 직업교육법 관철 실시 상황을 점검하게 됩니다. 이번 검사에서 중점 확인할 7대 항목은 법정직책리행과 관련된 부대제도 규정정비 여부, 현대 직업교육체계 구축 상황, 산업교육융합과 학교기업협력 심화 실태, 직업교육과 일반교육 간 소통과 균형발전 추진 상황, 직업학교 핵심 운영 역량 강화 여부,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보장 체계 확립 상황, 법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난점, 개선 의견 건의 수렴 상황 등입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2026년 전국 식량과 물자 비축 과학기술 주간 활동이 6월 1일 무한에서 열린 가운데 현장에서 과학기술 혁신 성과 130여 개를 집중 전시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식량 저장 과학 혁신의 4대 중점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친환경 저탄소 방식의 식량 저장, 식량 절약과 손해 감소, 식량 기계 장비 승격 등을 포함한 중점 방향은 국가 식량 안전 과학기술 장벽을 갈층 튼튼히 구축할 것입니다.
0: 수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6월 1일부터 장마철에 전면적으로 진입하며 남방 지역은 주요 장마철에 진입했습니다. 예보에 따르면 올 6월 장강 중류의 동정호, 파양호 수계 중 일부 주요 하천, 주강류역의 서강, 한강, 절강의 전당강, 복권의 민강 등 하천에 초경계 수위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리부문은 예보, 조기 경보 등 대응책을 강화하고 류역의 홍수방지 공사 체계를 정확히 배치해 수리공정이 장마철을 안전하게 넘기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1: 국가보건건강위원회가 6월 1일 발표한 데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아동우호병원을 건설한 의료기구는 3천여 개이며 올해 또 신규 기층기구 전여 개가 소아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0: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지금까지 2026년도 영화 흥행 수익이 예매를 포함해 157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중 영화 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는 개봉 후 입소문을 타고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흥행 수익이 이미 14억 원을 넘은 이 영화는 현재 2026년도 영화 흥행 차트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영화는 6월 30일까지 연장 방영할 예정이며 해외 주문이 쇄도해 해외에서도 잇따라 개봉할 예정입니다.
1: 유엔 양도 가능 화물 운송 단증 협약 홍보 행사가 6월 1일 중국에서 열렸습니다. 행사는 협약의 마른 실시를 추진해 해상 손하증권 이외의 운송 단증 양도 가능성에 관한 국제규칙의 공백을 메우고 국경 간 무역, 금융,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0: 이란 언론이 6월 1일 전한 데 따르면 레바논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군사작전을 전개하고 있기에 이란 협상팀은 중개사를 통해 미국과 진행하는 대화와 문서 교환을 중단하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철저히 봉쇄할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일 이스라엘과 레바논 진주당과 각각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스라엘은 레바논 수도 바이루트에 병력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며 파견 중인 병력을 이미 철수했다고 표했습니다. 미국 주재 레바논 대사관이 6월 1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레바논 정부가 확인한 결과 레바논 진주당은 미국이 제기한 레바논 진주당과 이스라엘 간 휴전 방안에 동의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레바논 수도 바이루트 남부 교회를 습격하지 않고 진주당도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중단합니다. 휴전 적용 범위는 향후 레바논 전역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진행하는 협상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6월 1일 저녁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진행했다고 밝히고 이스라엘 국방부는 계획대로 레바논 남부에서 군사작전을 진행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1일 저녝 미군이 오만만에 위치한 이란 선박을 공격한 후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이 순항미사일을 사용해 미국과 이스라엘 세력에 속하는 사리스카호 선박을 타격했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0: 담당의 강설아 리고코였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0: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2: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0: 수도 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2: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부를 관계합니다.
0: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2: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저축 문제와 중요한 작근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은 먼저 학습 시간 코너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여러 미국 인사가 중미 쌍무 교류 강화할 것을 호소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도쿄 재판 80주년 국제연구 토론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오늘은 독립을 떠날 수 있는 거목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숙근평이 2021년 가을학기 중앙당학교 청장년 간부 강습반 개강식에서 한 연설의 주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올해 우리는 당 창건 100주년을 맞이해 전당적으로 당사 학습 교양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중앙당학교에서 비교적 체계적인 당성 교육과 당의 이론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매번 청장년 간부 강습반 개강식에서 연설을 하는 원인은 주로 여러분과 속심을 나누고 여러분에게 몇 가지 요구를 제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첫째, 신념을 확고히 다지고 당에 충성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나는 당원과 간부들은 반드시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다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이 문제를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한동안 각종 그릇된 사상과 얼토당토하는 관념의 영향으로 적지 않은 당원과 간부들이 공산주의자의 리상과 신념을 잃고 사리사욕을 탐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당 창건 100년대 시종일관 숭고한 리상과 확고한 신념을 유지해왔습니다.

0: 이 이상과 신념이 바로 마크스주의 신앙, 공산주의 원대한 리상, 중국격식 사회주의의 공동지상입니다. 리상과 신념은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정신적 지수고 정치적 영혼이며 또한 당의 단합과 통일을 유지하는 사상적 기반이기도 합니다. 나는 우리 당의 리상과 신념에 대해 언급할 때는 애매모호하거나 얼버무리지 말고 기치선명하게 당당하게 언급해야 한다고 줄곧 강조해왔습니다. 공산당은 자기의 리상과 신념을 잃는 순간 다른 정당과의 본질적인 구별을 잃게 되고 정신적 원동력과 뉴대를 잃은 오합지졸이 돼 패배의 운명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리상과 신념은 공산주의자의 정신적 가시움으로서 리상과 신념이 없는 공산주의자는 정신적 가시움 부족에 의한 연골증을 앓게 돼 정치적으로 변질하고 경제적으로 탐욕을 부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생활적으로 부패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당원 간부의 사상적 경제와 행위는 확고한 리상과 신념을 지니고 있는가 아니면 사리사욕에 젖어 있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당원 간부들은 확고한 리상과 신념을 가져야만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리상과 신념이 없거나 확고하지 못하면 붕당을 이겨내지 못하고 관건적 시각에 사심과 잡념에 사로잡히거나 심지어 꽁무니를 빼고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현실 생활 속에서 일부 당원과 간부들은 정신이 공허하고 이기가 소침하며 외무대 노예가 돼 금전지상주의, 명리지상주의, 향락지상주의 원칙을 신봉하고 있으며 그들 중 소수는 심지어 당과 인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삼아 부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은 모두 리상과 신념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공산주의자는 심학을 수련해 학습과 사고, 실천의 통합과 지식, 신념, 행위의 통일을 견지해야 한다고 늘 강조해왔습니다. 내가 이를 강조한 것은 주로 당원 간부들이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다지고 당성을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에서였습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독서는 무엇일까요?
1: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0: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우고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1: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0: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곳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1: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2: 이어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 미국 인사가 중미 쌍무 교류를 강화할 것을 호소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미 협진사가 일전에 뉴욕에서 진행한 100주년 기념 만찬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여러 미국 유지 인사들은 미국과 중국 간 상무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간 사이 리해를 심화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미국 닉슨 전 대통령의 외손자인 크리스토퍼 콕스는 만찬 축사에서 외조부가 1972년 진행한 중국 방문을 언급했습니다. 콕스는 그분 중국 방문이 서로 간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했지만 선의를 품은 사람들이 최종 소통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부시 미중관계 기금의 닐 부시 주석은 영상 축사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국가 간 지속 가능한 관계가 개방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접촉을 통한 국민 간의 교류를 바탕으로 수립된다는 것을 굳게 믿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금의 총재 데이비드 파르스타인은 축사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리해를 증진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며 우리는 더 강인한 양국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힘써야 하며 이는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파르스타인은 중국이 5년 내 미국 청소년 5만 명을 초청한다는 창의 목표를 2년 반이나 앞당겨 달성한 것은 중국이 양국 청년 간 대화에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미중관계전국위원회 제인 베리스 부회장은 중국이 5년 내 미국 청소년 5만 명을 초청한다는 창의를 앞당겨 달성한 데 대해 감탄해하면서 이러한 단기 교류를 지속하는 것 외에도 서로의 국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장기적 교류와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 사봉은 축사에서 미중 양국 정상이 최근 건설적이고 전략적이며 안정적인 중미 관계의 새로운 치를 확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역사의 갈림길에서 나선 우리는 차이점을 좁히고 공통점을 확대하며 함께 나아가야 하며 양국 간 인문 교류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시간이었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젖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쿄 재판 80주년 국제연구 토론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뉴스 추적.

도쿄 재판 80주년 국제연구토론회가 5월 28일 상해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도쿄 재판이 국제 공평과 정의를 수호했다고 인정하고 전쟁의 교훈을 명기하고 전후 국제 질서를 수호하며 아시아 태평양 나아가 세계의 항구한 평화를 함께 수호할 것을 각국에 촉구했습니다. 1946년 5월 3일 도쿄 재판이 정식 막을 올렸습니다. 2년 6개월간 진행한 재판은 개정차 수가 818회, 증인이 419명, 증거가 4,336건, 영문 재판 기록이 5만 페이지에 달했습니다. 엄격한 사법 절차와 철 같은 증거를 통해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 범행을 철저히 청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쿄 재판이 니른베르그 재판과 함께 전쟁 주범을 역사의 수치 속에 가두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대외 팽창이 침략 본질임을 명확히 하고 국제 공평 과정에 그리고 전후 국제 질서를 수호한 도쿄 재판 판결을 수용하는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이웃국가와 관계를 회복하는 전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상해교통대학 도쿄재판연구센터 정조기 주임은 도쿄재판이 니른베르그 재판과 함께 전쟁주범의 개인 형사 책임을 묻는 선례를 개척했으며 침략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더 이상 정치적 구실이 아니라 법적 도덕적 책임을 따져야 하는 국제범행이라고 표했습니다. 상세한 심판 기록을 통해 도쿄 재판은 일본 군국주의가 대외 침략을 기획하고 발동한 전 과정을 완전히 열거하고 확고한 침략 성격을 법적으로 규명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일본군 세균전 현장 조사를 진행해 온 일본 학자몰이 마사카카는 도쿄 재판에서 추궁받지 않은 731 부대 등 세균전 역사가 전후 일본에서 의도적으로 은폐됐다며 수년간 유적지와 생존자를 찾아 가려진 전쟁 증시를 복원하려고 애써왔다고 말했습니다. 남경사범대학 장년홍 부교장은 일본 우익 세력이 남경대학살을 부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말해 당시 일본 변호인단 논리의 복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쿄재판 검찰 측 증거를 보면 법정 증인의 증언, 법원이 직접 선독한 서면 진술 문서, 법원이 채택한 서면 증거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피해국인 중국뿐 아니라 미국과 독일 등 제3국 외교 문서 자료, 그리고 일본 증인에 대한 법정 신문 기록도 포함됐습니다. 장년홍 부교장은 도쿄재판 검찰은 이미 변호사 의문을 반박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침략군 남경대학살 희생자 기념관 주봉관장은 도쿄재판 미국 부검사 서튼의 일기와 원고 등 귀중한 사료를 이미 본관에 수장하고 특별전시를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의 진실을 다각도로 복원해 역사적 정의의 또 하나의 철증을 제공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쿄재판의 법적 기반을 파괴해서는 안 되며 니른베르그 재판과 함께 도쿄재판은 침략을 국제범행으로 간주하고 개인은 형사 책임을 지며 공식 신분에 대해 책임을 따지는 등 보편적 인정을 받는 현대 국제형사법 원칙은 이미 국제형사법 발전사에서 불멸의 기념비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북경사범대학 왕순애 교수는 도쿄재판은 국제사법 형식을 통해 침략전쟁이 국제범행이라는 근본 원칙을 최초로 확립하고 반평화죄, 반인류죄 등 법리 개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폭행에 대해 개인이 반드시 형사 책임을 짊어져야 하고 공식 신분과 지휘관에 대해 책임을 따지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반인륜적 죄행 앞에서 법 불소급 원칙은 인도주의적 숭고한 가치에 양보해야 한다는 점은 도쿄 재판이 후세에 남긴 가장 귀중한 법치 유산입니다. 중국 주재 말레이시아 전임대사 마지드는 축사에서 도쿄 재판은 침략 행위에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중요한 중칩을 세웠다며 정의의 이중 표준이 없고 각국 민중의 고통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평화적 방식으로 의견을 해소하는 것이 인류 공동의 지향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당면 동아시아 정세를 깊이 분석하면서 일본 우익 세력이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개정하며 군비 확장하는 등 위험한 움직임을 강력히 비판하고 군국주의 부활 징후에 대해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도쿄 재판의 공동인식을 수호하고 역사를 거울로 삼아 지역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본 무라야마 다마 계승과 발전의 후지카 타카카게 미사장은 현임 일본 수상 등이 우익적 역사관을 갖고 침략 성질을 부정하고 무라야마 다마를 부정하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을 강행하는 행위는 역사에 대한 반성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정치인은 아시아 이웃 나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민족적 자존은
잘못을 덮는 것이 아니라 죄행을 직면하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일본 정법대학 시라토리 히로시 교수는 도쿄 재판 개정일이자 일본 헌법 기념일인 5월 3일은 전쟁 반성과 평화 수호라는 이중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일중 공동인식을 위반한 채 방위 예산을 늘리고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군국주의 부활 조짐으로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도쿄 재판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평화의 초심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는 것만이 일중관계를 개선하고 지역 안정을 도모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초빙연구원인 항호호는 대외로 평화국가 이미지를 내세우고 대내로 역사 수정주의를 방치하는 일본에 있어 역사에 대한 인식 차이가 동아시아 화해의 최대 방해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쿄 재판의 역사적 결론을 고수해야만 상호 신뢰하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0: 목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옳아?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염견의 창 프로입니다. 일전 군춘 종합보세구에 위치한 군춘 흥갑판재유한책임회사 창구에서 포장 및 선적을 완료한 판재가 대련으로 발송됐습니다. 이 판재들은 대련에서 국제화물선을 타고 독일 등 유럽 연맹국가들로 향하게 됩니다. 중국 제조 라벨이 부착된 훈춘 판재는 훈춘 종합보세구에서 보세 가공하는 전통 우세 산업이며 우수한 품질로 전 세계 여러 국가와 지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훈춘 세관이 지역의 산업 특색에 입각해 내놓은 실질적인 조치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훈춘 흥갑판재 유한책임회사 부총경리 량년염에 의하면 올해 1.4분기 기업의 판재 수출량은 동기 대비 2만여 평방미터 증가됐습니다. 기업의 시장 개척과 관할구역 판재 산업의 수출 확대를 돕기 위해 훈춘세관은 기업의 통점과 난제에 비추어 규범화 신고, 고능률 통관 등 관건고리에 초점을 맞춰 전문정책 선전 강연을 전개하고 구역 내 직접 전환, 쾌속검사, 검사 즉시 통과 등 편리한 조치를 혁신적으로 추진해 통관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기업의 운영 원가를 낮추는 등 전방위적으로 판재 가공 기업의 수출 능력 확대와 품질 향상에 조력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훈춘세관이 감독 관리한 수출 판재의 화물 가치는 2,800만 원을 초과해 동기 대비 23.8% 성장했습니다. 향후 훈춘세관은 지속적으로 지역의 산업 실지에 입각해 감독 관리 모직을 최적화하고 봉사 효능을 제고하며 통관 편리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수요와 정밀하게 접목해 훈춘 판재 가공 기업이 해외 시장을 가일층 확장하는 데 조력함으로써 중국 제조 판재가 국제 시장에서 빛을 발하게 할 타산입니다. 안도 장백산 천연광천수 산업단지에 위치한 길림성 장백산 1운 광천 음료수 유한회사의 두 갈래 새로운 국산 진흥화 생산 라인이 정식으로 사용에 투입됐습니다.

0: 했습니다. 이번에 도입한 두갈래의 생산 라인은 국내에서 선도적인 지능화의 설비입니다. 기업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달해륙 3.5리터 대용량 생수 생산 라인의 생산 속도는 시간당 1,000통에 달하고 전 과정 지능화 통제를 실현했으며 물 손실률은 1% 이하이고 인력 비용은 전통적인 생산 라인보다 70% 절감됐습니다. 톱부터 500ml 병생수 생산 라인의 생산 속도는 시간당 만 병에 달하고 여러 가지 규격 차이 전환이 가능하며 종합 운행 능률은 99%를 초과하고 전 과정 품질 추적이 가능합니다. 두갈래의 생산 라인을 신속히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안도현 광천수 관리국은 주동적으로 봉사하고 전 과정에 걸쳐 정책 지도, 수속 대행, 요소 보장 등 원스톱식 봉사를 제공하고 기업이 건설, 조정 및 생산 준비 과정에 마주친 문제를 고능률적으로 해결해 우수한 경영 환경으로 대상의 착지를 보장했습니다. 기업 관련 책임자는 두갈래 국산 지능화 생산 라인의 도입이 생산 능력과 품질 관리 수준을 현저하게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관건적인 고리에서 비용 절감, 능률 향상 및 자주적 통제를 실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1: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2: 인파로 풍비는 수산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1: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2: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1: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0: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창문을 열어두면 좋겠습니다. 밖은 더워도 바람은 꽤 시원하거든요. 어디서부터 날아왔는지는 몰라도 뭔가 이 계절을 잔뜩 안고 들어오는 느낌. 이게 바로 초여름의 바람이죠. 이런 바람은 어느새 몸 안에 들어와 나를 바람들게 합니다. 몸도 마음도 붕 뜨는 게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만 같고요. 어디로든 막 떠나고 싶은 날씨입니다. 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저 PDFM 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러브 스토리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 PDFM 데이트 오늘은 마음의 소리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 코너 오늘도 또 재밌는 주제로 준비했고요. 자, 다양한 또 여러분들의 참여 문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부터 네, 공개하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눈치 게임 이런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눈치 게임, 네, 그래요. 뭔가 생소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주제이겠지만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또뭐 직장생활에서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또 다양한 눈치 때문에 네, 눈치 보다가 생겼던 에피소드들, 눈치 싸움을 했었던 다양한 에피소드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FM88ZHAOPD 그리고 제캠 위챗 졸광 한어병은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오늘의 마음의 소리 코너, 또 재밌는 주제는 바로 눈치싸움, 네, 이런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아,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퇴근 시간이면 눈치싸움을 합니다. 누구든 먼저 제발 가라. 퇴근 스타트 끊어줄 사람을 기다립니다. 나만 아니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뭔가 이제 같은 공간에서 네, 다 같이 근무하는 네, 또 그런 사무 환경이라면 당연히 뭔가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도 뭐 시간 맞춰서 네, 또 퇴근하는 것도 일종의 또 현명한 네, 그런 직장 생활이죠. 네, 하시고 싶은 일이 해야 할 일이 더 남아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다 이제 마친 상태라면 그러면 칼퇴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참여 문자, 네, 보내주셨는데요. 여기 친구랑 밥 먹으러 가면 누가 밥값을 낼까? 아, 눈치 봅니다. 눈치 보다가 서로 웃음이 빵 터뜨립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뭐, 친한 친구들끼리는 또 재밌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네, 이제 뭐다 계산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뭔가 이런 재밌는 상황이 또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서로 또 계산, 하라는 듯, 네. 또 눈치를 주는 상황이죠, 서로. 네. 좋은 또 참여 문자, 네. 그래요. 또 멋진 우정 계속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참여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요. 네, 이어서 다음 참여 문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저희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TV 볼 때, 눈치 싸움을 합니다. 아빠는 스포츠나 뉴스 채널을 선호하고요. 엄마는 드라마 시간대면 절대 리모컨을 안 뺏기려고 합니다. 둘의 눈치 싸움을 보는 저도 괜히 긴장하게 되네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부모님들 또 사이에서 이런 상황이 네, 또 발생을 하죠. 그래요. 또 서로 어찌 보면 리모컨을 네, 손에 쥐는 자가 네, 채널의 그 조종권을 갖고 있는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참여 문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들은 모두 공감할 겁니다. 바로 휴가 쓰는 것에 대해서 동료들끼리 눈치를 많이 봅니다. 회사에 금방 입사한 네, 말단인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이 휴가를 다 쓰고 난 뒤에서야 조심스럽게 휴가를 내게 되죠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또 이렇게 눈치보다 결국 본인이 휴가를 쓰지 못하고 그냥 또 지나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뭐. 본인이 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또된 것이 바로 휴가이기 때문에 네, 너무 개의치 마시고 그래요. 참여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네, 조피디의 팬데이트 마음의 소리코너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한 사이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당신은 한 장의 신종입니다. 천보리의 사랑이라고 쓰여진 너무나 흔한 종이 한 장. 미움도 희미하게 씌여있고 연필이 아닌 잉크로 적셔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글들. 당신만 생각하면 커다랗게 있는 마음의 경변들이 남은 여백을 아직 하얗게 설레이게 합니다. 혼자 들기엔 너무나 무거운 그 종이 한 장. 네, 오늘 해피 뮤직은 신명조 씨에게 당신의 의미란 시로 시작을 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사랑해란 말 중에서 제일 첫 글자인 사자는 한자의 죽을 사자를 쓰는 것이며 사랑해의 말 중에서 두 번째 글자인 랑자는 너랑 나랑 할 때 랑자를 쓰는 것이며 사랑해란 말 중에서 마지막 글자인 해자는 같이 하자 할 해자를 쓴다는 뜻입니다. 즉 사랑해의 말의 뜻은 너랑 나랑 죽을 때까지 같이 하자 그런 뜻이랍니다. 아무한테나 사랑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 사랑한다는 말은 단 한 사람에게 자기가 죽기 전에 그 사람의 두 손을 꼭 잡고 말하는 거랍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 그때 꼭 말하세요. 사랑해. 네, 저도 사랑해라는 이 말 한마디에 이러한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은 오늘에야 비로소 진정하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선아의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1.3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정말로 빨리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와보니까 왜 시간이 이렇게 너무나 빨리 흘러가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돌아보면 우리가 보낼 수 있는 10대, 20대, 30대, 40대 고작 10년씩입니다. 50대도 고작 10년입니다. 그런 당신의 소중한 시간들, 마음이 닿지 않은 곳에 허비하며 보내지 마세요.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사랑받으며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세요 란 말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긴 인생인 것 같지만 짧기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기에는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저도 가져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사라지면서 정말 이런 말들은 너무나 진짜라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끝이다. 돈이 100억 있어도 병원 침대가 집이 됩니다. 자식을 키운다고 내 인생을 버리지 말거라. 다 키우면 제갈 길을 간다. 배우자가 제일 중요하다. 늙어서 옆에 남는 건 결국 마누라, 남편뿐이더라. 친구가 많아봤자 소용없다. 진짜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 젊을 때 아끼지 말걸. 멀리 떠나가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세상, 인생. 자존심 버리니까 편하더라. 나이 들수록 체면 차리는 게 제일 피곤한 일이더라. 시간은 안 기다린다.

그들의 애를 높다. 오늘 당장 하고 싶은 걸 하고 살거라. 네, 아마 많은 분들 또 이 글과 함께하면서 그래, 그렇지 하면서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가고 싶은 곳, 두서 말고 한번 떠나보세요.

사람의 허영심이라는 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비교라는 게 참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마음을 채워주는 위로의 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조급해하지 마세요. 꽃마다 피어나는 계절이 다르듯 당신의 화창한 봄날도 당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자신을 원망도 한탄도 말고 그냥 자신의 맞는 속도대로 천천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만으로도 저는 가끔은 너무 행복하고 아 오늘도 별일 없었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특별한 일이 없었더라도 그 평범한 일상을 묵묵히 지켜낸 당신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대견한 사람입니다. 너무 완벽해지려고 자신을 몰아세우지 마세요. 조금은 서툴러도 조금은 느려도 괜찮습니다. 실수 없이 내가 맞는 상황에서 나를 잘 알아가면서 걷는 속도,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가끔은 참 모순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지만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 이 돈은요, 사람을 떠나면 휴지 한 장일 뿐인데 사람은 돈을 떠나면 폐인이 됩니다. 독수리는 박수가 없어도 높게 날고 깊은 산속의 들꽃들은 아무리 감상을 안 해도 향기롭습니다. 하는 일에 누구나 이해를 할 필요가 없고

지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좋아할 필요는 없고 단지 솔직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도 정선아의 해피 라디오와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네,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평범함 속의 특수성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나는 잘 버텼다 라는 생각으로 알찬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알게 될 겁니다. 잘난 사람보다는 따뜻한 사람이 좋고, 멋진 사람보다는 편안한 사람이 좋고, 가진 것 많은 사람보다는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더 좋다는 걸. 우리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정선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인격은 그 사람의 품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요,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고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 바로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아닐까요? 네, 인격이 성숙한 사람에게는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과 행동의 당당함과 여유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인격의 향기가 나에게 전해져서 편안함을 갖게 해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우리는 매사에 조급한 마음을 좀 버리고 내면의 속사람을 잘 가꿔야 합니다. 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에 우리의 인격이 반영됩니다. 성숙한 인격은 그 사람을 빛나게 하고 향기로운 향기를 지니게 하지 않을까요?

당장 돈이 없어서 먹을 음식이 없는데 길거리에서 누군가 지갑을 떨어뜨리고 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체코의 두 청년이 이러한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해 노숙인을 상대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네, 첫 번째 노숙인은 떨어진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몰래 챙겼습니다. 다른 노숙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5일 동안 지갑을 돌려주는 노숙인이 단 한 명도 없었고요. 네, 실험을 진행하던 두 청년은 점차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청년들은 마침내 정직한 단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요. 네, 허름한 차림의 노숙인 할아버지가 지갑을 떨어뜨린 청년을 부르더니 지갑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노숙인 할아버지의 힘없는 간청은 보는 사람과 촬영하는 사람 모두 먹먹하게 만들었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잔돈을 조금만 주시면 안 되겠어? 네, 청년들은 5일 동안 진행했던 실험에서 할아버지가 배가 고프면서 또 지갑을 돌려준 첫 번째 사람이었다고 말하며 할아버지의 정직과 선행에 담대 자원으로 무려 인민币 5천 원 정도를 드렸습니다. 네, 뜻밖의 행운에 감격한 할아버지는 태어나서 이런 행운을 누리기는 정말 처음이라면서 울먹거립니다. 거듭해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할아버지에게 청년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이 멋지고 정직하신 분이셔서 우리가 고맙습니다. 네, 세상에는요 이렇게 심성이 나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정말 정직하고 착한

네,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변화시키면 주변의 모든 것이 행복인데, 그저 행운만을 쫓다가 불행해지는 거, 또 대박 노리다가 쪽박차고, 한방 노리다 거지가 되는 것이 자연의 순리랍니다. 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행복일 겁니다. 우리에게 헛된 꿈을 삶을 살아가는 데는 아마 이 최선을 다하는 게 극약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어떤 어려운 일도 즐거운 일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네, 계속해서 김순희 가수의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에 함께 듣겠습니다.

그래. 예전에는 무심히 관심 두지 않았던 인간관계도 잘 살펴서 챙겨야 할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삶에서 참으로 소중한 것은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가 아닌 진정한 인간관계가 아닐까요? 항상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서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에 들으실 노래는요, 김성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그리운 내 사랑 아가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딱딱하게 굴면 손님이 끊긴다. 딱딱한 이빨보다는 부드러운 혀가 오래 살아남는다. 무엇이든 부드러워서 나쁜 것은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네, 흙도 부드러워야 좋고요. 네, 겉의 흙이 딱딱하면 물과 공기가 흙 속으로 잘 스며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속흙이 딱딱하면 뿌리가 뻗는데 힘을 너무 소모해서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합니다. 네, 이 글은요, 이완주 씨의 글인데요. 네, 고압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아마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누구나 친절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좋아하고요. 더 신뢰하기 마련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매사의 습관처럼 딱딱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부드럽게 말하는 법을 함께 배워갑시다.

네, 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꿈을 꿔야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베토벤이 그의 걸작인 제9번 교향곡을 작곡할 당시엔 두 귀가 완전히 멀어 있었습니다. 통솔리버는 태어나서 며칠 되지 않았을 때 병원 측에서 그의 두 눈에 안약을 잘못 넣음으로 인해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야구와 농구와 테니스를 제외한 모든 스포츠를 할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재 그는 골프와 수영과 승마와 스키와 조깅 등의 운동을 하며 삶을 최대한 즐기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하트모어는 8살 때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소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으므로 템플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원을 했다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대학 측에서는 의과대학 역사상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전 과정을 마친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용감하게도 의학 교과서 25권 전부를 테이프에 녹음해 달라고 부탁을 함으로써 27살에 장님으로서는 처음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0: 경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세 번째 명작, 로신 선생님의 산문집 아침꽃을 저녁에 줬다입니다. 아침꽃을 저녁에 줬다는 로신의 유일한 회역 산문집인데 도합 10편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편의 산문을 두고 로신은 추억을 적었다라고 하였죠. 네, 오늘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하여 산문집에 수록된 자질구레한 일 뒷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명문의 시작을 기억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다. 서자가 이자에게 이르기를 내가 하로써 이를 고친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아직 하가 이로 변하였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노라. 지금도 그렇지 아니하여 혀로 하는 말이나 귀로 듣는 소리나 모두가 고상한 말이로다. 그 뒤는 기억나지 않는데 대개 지금의 국수 보존대가들의 이론과 비슷할 것이다. 그런데 나도 중서학당에 불만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곳에서는 한문, 산수, 영어와 프랑스어만 개설했기 때문이다. 학과가 색다른 데는 항주에 구시학원이 있었지만 학비가 너무 비쌌다. 남경에 학비를 받지 않은 학교가 있었기에 그곳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처음에 찾아간 학교가 무슨 학교였던지는 모르겠는데 광복 후에 아마 일시로 르전 학당이라고 한 것 같다. 봉신방 속의 태극진, 혼원진 따위의 이름과 흡사했다. 어떻든 의봉문에 들어서면 곧 높이가 20장이나 되는 마스트와 그 높이를 알 수 없는 굴뚝이 눈에 띄었다. 학과도 간단하여 한 주일에 나흘은 영어를 공부를 했고 하루는 군자왈, 용고숙은 지순한 효자랄 수 있어 모친을 사랑함이 장공에까지 미쳤도다 라고 읽으며 한문을 낭독했다. 또 하루는 지피지기 백전백승론, 용고승론, 구름은 룡을 따르고 바람은 봄을 따른다를 로남. 채소뿌리를 씹을 수 있으면 백사를 이룰 수 있다를 로남을 지었다. 처음 학교에 들어가서는 3급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침실에는 책상 하나, 걸상 하나, 침대 하나가 있었다. 침대에는 널판자 두 개를 폈다. 1, 2급반 학생은 다르다. 책상 두 개, 걸상 두 개나 세 개의 침대 하나를 배당받았는데 침대에 까는 판자는 세 개이다. 수업이 있을 때면 프라이머 한 권, 좌전 네 권을 가진 상급반 학생들은 두턴 서양책 한 꾸러미를 끼고 기세 높이 걸어다니는 이들을 감히 마주 볼 수도 없었다. 이들은 빈손이라 하더라도 개처럼 팔굽을 옆으로 벌리고 걷기에 한급이 낮은 하급생들은 그들을 추월할 수가 없었다. 개 모양으로 걷는 이런 식의 고관대작들과 헤어진 지 오래되었는데 4, 5년 전에 교육부의 해진 소파에서 이런 자세를 한 사람을 본 적 있다. 그 나으리는 르전 학당 출신이 아니었으므로 개 모양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중국 어느 곳에나 있는 것 같다. 마음에 드는 것은 마스트였다. 하지만 동쪽 이웃의 진화통이 말하는 것처럼 정연하게 고추 서 있거나 무슨 상징이어서가 아니라 까마귀나 까치도 그곳의 중간에 튀어난 목판에 머물 수밖에 없을 만큼 높이 솟아있기 때문이다. 만일 사람이 그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가까이는 사자산, 멀리는 막추호까지 볼 수 있다지만 정말 그렇게 멀리까지 볼 수 있는지는 나는 기억이 똑똑하지 않다. 더구나 아래에 그물을 펼쳐놓아 위험이 없었는데 떨어져도 작은 물고기가 그물 속에 걸리는 것 같았다. 게다가 그물을 펼쳐놓은 다음 진짜로 떨어진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원래는 못이 있어서 학생들이 수영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내가 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벌써 다 메워졌다. 메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작은 관제묘까지 세워졌다. 묘 옆에는 종이를 태우는 벽돌 소각장이 있었다. 소각장 우쪽에는 가로로 파지를 아끼라 라는 글자가 씌여 있었다.
못이없어졌으므로물에빠져죽은망령은대신빠뜨려죽일사람이없어비록복마대군관성제군이진압하고있다지만그주위에서서성이게되었다학교를꾸리는사람은아마좋은마음에서매년7월15일이면한무리의스님을정해우천운동장에서아귀에게시주하였던것같다코가빨갛고뚱뚱한스님이비로모를쓰고독경을하며주문을외웠다회자라봄이해웅안해홍안예홍안예흥나의선배동학이관성묘에1년이나진압되어있었는데그때에만조금의득을보았다고한다비록무슨득을보았는지나도깊이는모르지만말이다때문에이런것들을마주하면나는학생은늘스스로조심해야한다고생각한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근평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제8차 집체학습을 주재하면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향촌지능전략을 신시대 삼농사업의 자간점으로 삼아야 한다. 2018년 9월 21일 향촌지능전략은 19차 당대회에서 제기한 중대한 전략입니다. 우리가 향촌지능전략이라는 주제로 집체학습을 하는 목적은 이 중대한 전략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사고방식을 명확히 하며 인심을 심화해 관련 사업을 내실 있게 잘해나가자는 데 있습니다. 1. 향촌지능전략을 실시하는 것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전면적 건설과 관계되는 전반적 역사적 과업입니다. 나는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가 없이는 나라 전반의 현대화가 있을 수 없다고 줄곧 강조해왔습니다. 현대화 행정에서 공업과 농업의 관계,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잘 처리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일정한 정도에서 현대화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세계 각국의 현대화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나라는 공업과 농업의 관계,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잘 처리하지 못한 탓으로 농업 발전과 농촌 발전이 뒤떨어지고 농산물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게 됐으며 농촌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수용하지 못해 수많은 실업 농민들이 도시의 빈민굴로 몰리고 향촌과 향촌 경제가 침체되는 한편 공업화와 성진화가 난항을 겪게 되고 심지어 사회 불안을 일으켜 나중에는 중진국 함정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런 결과가 빚어진 보다 심층적인 원인은 령도 체제와 국정 운영 체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공산당이 령도하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공업과 농업의 관계,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잘 처리해 사회주의 현대화 행정을 순조롭게 추진하는 능력과 여건을 마땅히 갖고 있어야 합니다. 현 시기 우리나라는 공업과 농업의 관계,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올바로 처리해야 하는 역사적 고비에 놓였습니다. 신중국이 창건된 후 당시의 역사적 조건과 국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자력 갱생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지에 의존해 가난하고 락후한 상황에서 공업화를 추진함으로써 비교적 완전한 공업 체계와 국민 경제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개혁개방 이래 우리는 농촌 노동력, 토지, 자금 등 요소에 의거해 공업화와 성진화를 빠르게 추진함으로써 도시 면모에 놀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광범한 농민들은 공업화와 성진화를 추진하는 데 크나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농업 발전과 농촌 건설에서도 현저한 성과를 거두어 우리나라의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우리는 공업과 농업의 관계,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전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해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근년 들어 우리나라는 해마다 농업에서 풍작을 거두고 농민들의 소득이 증대되고 농촌이 전반적으로 조화롭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수억 명의 농민공들이 오랜 시간에 거쳐 대규모로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이동했음에도 질서 있고 효과적으로 류동했기에 사회에 혼란이 조성되지 않았을 뿐더러 경제와 사회 발전에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우리는 공업화 성진화가 발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이 느려 한쪽 다리가 길고 한쪽 다리가 짧은 문제가 비교적 두드러지게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소화도 시키고 가벼운 운동도 할 겸 아이를 데리고 인근 놀이터에 자주 나갑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가 간식 맛에 푹 빠진 탓인지 놀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슈퍼에 꼭 들러서 간식을 하나 사들고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못마땅했는지 저는 어제 외출하기 전 아이와 오직 놀이터에서만 놀고 돌아오는 길에 슈퍼에 들러 간식을 사지 않기로 분명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도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기에 저도 안심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놀이터에서 한창 즐겁게 뛰어놀고 돌아오는 길, 집 근처 슈퍼가 눈에 들어오자 아이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약속은 까맣게 잊은 듯 슈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맛있는 간식을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처음 한 약속을 상기시켜도 계속해서 보채며 간식을 원하는 모습을 보니 저는 그럼 그렇지 참새가 방앗간을 거저 지나랴 하고 마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참새는 곡식이 가득한 방앗간을 그냥 지나지 못하듯 아이 역시 눈앞에 맛있는 간식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약속마저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속담은 참새가 방앗간을 거저 지나랴입니다. 자기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선조들이 전해준 속담들은 일상생활의 자연스러운 풍경을 비유로 삶의 깊은 교훈과 사람의 심리를 담고 있습니다. 참새는 본래 곡식을 좋아하는 습성을 지닌 작은 새인데 곡식이 가득 쌓여있는 방앗간 앞을 아무런 마음도 느끼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자연적인 모습을 비유로 만들어진 속담으로 동물의 본성이 바뀌지 않듯 사람의 오랜 모습과 타고난 성품도 쉽게 변하기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거저 지나랴에는요, 또 욕심이 많은 자는 제게 리속이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눈앞에 좋은 기회와 리익이 나타났을 때 자연스럽게 마음이 끌리는 사람의 보편적인 심리를

잘 나타내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유리하고 소중한 기회가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끌리게 되므로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지 못하듯 쉽게 기회를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인간 심리를 이 속담으로 표현하면 주변 사람들도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불어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무더운 여름철이면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어컨을 껐다 켜기와 계속 켜놓기, 어느 쪽이 전기가 더 많이 들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에어컨은 사용하기 좋지만 잘못 사용하면 집에서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전제품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에어컨을 여러 해째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배우면 돈이 절약되는 에어컨 사용법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해 하루에 에어컨을 여러 번 켰다 껐다 하는데, 더우면 잠깐 켰다가 시원해지면 서둘러 꺼버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켰다 껐다 하는 것이 과연 전기를 절약할 수 있을까요? 네, 중국 재랭학회 과학보급부 주임 고급 공정사 리진호는 에어컨을 자주 켜는 것이 오히려 전기를 더 많이 소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에어컨 가동 단계의 에너지 소모는 매우 높습니다. 재가동 횟수가 많아지면 총 에너지 소모가 에어컨이 계속 켜져 있는 경우에 에너지 소모를 초과하게 됩니다. 또한 에어컨 작업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대비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이외에 에어컨을 자주 껐다 켰다 하면 압축기가 손상돼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사용하면서 전기를 절약하는 더욱 효과적인 방법은 실내외 열 교환을 최대한 줄이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완전히 전원을 차단하며 수면 모드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인버터 에어컨, 한으로 뺀빈 쿵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 에어컨 사용과 전기 절약 비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어컨 제습 모드에서도 냉방이 가능하며 사용 시 더욱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그럼 제습 모드를 사용하면 정말 전기를 절약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에어컨 사용 시 시원하면서도 전기를 절약할 수 있을까요? 네, 화동사범대학 물리전자과학학원 공정사 최로는 여름철 에어컨을 켜는 절전 비결을 공유했습니다. 남방의 삼복 날씨는 덥고 습해 에어컨의 제습 모드를 켜면 실내 습도를 45에서 65%로 유지할 수 있어 제 표면의 편안함

체온을 높이고 인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실내 초기 온도가 높으면 먼저 냉각 모드를 켜고 실내 온도가 낮아진 후 제습 모드로 변경하면 전기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습 및 냉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북방의 대부분 도시는 여름에 실내는 덥지만 습하지 않아 냉각 모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기온이 비교적 높은 날, 예를 들어 섭씨 40도의 고온 날씨에서 제습 모드를 켜면 전력을 절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력 소모가 증가할 수 있으며 온도가 너무 느리게 내려가면 편안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달걀 매일 먹기, 그리고 어쩌다 먹기. 어느 쪽이 더 건강할까요? 네, 달걀을 둘러싼 논쟁이 적지 않습니다. 달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한두 개씩 먹지만 일부 사람들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아서 많이 먹으면 고지혈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 일부 사람들은 달걀을 많이 먹으면 담석이 생긴다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달걀은 콜레스테롤을 높여 심류혈관 질병을 초래할까요?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또한 건강할까요? 네,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은 달걀을 많이 먹어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질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일상 음식 중 혈중 지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주요한 위험 요소는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산입니다. 달걀 중 지방 함량은 낮지 않지만 포화 지방 함량은 높지 않으며 혈중 지질 수치 조절에도 유익한 레시틴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달걀의 높은 콜레스테롤 함량은 사실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인체 내 콜레스테롤 70%가 자체 합성에서 오며 음식에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상적인 인체는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한 비교적 지능적인 조절 기제를 가지고 있는 바, 콜레스테롤 섭취가 증가하면 체내에서 합성되는 콜레스테롤이 적절하게 감소합니다. 다시 말해서 달걀의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더라도 인체의 혈중 지질 대사 능력이 정상이라면 이만큼의 콜레스테롤을 섭취해도 혈중 지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한 차례 대형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달걀 하나를 섭취하면 심혈관 질병과 사망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한 차례 연구에서는 하루에 3개 이내의 달걀을 섭취하면 건강한 젊은이들의 저밀도 저단백, 즉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중 지질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디지털 시대 아이가 전자기기를 자주 보면 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네, 먼저 안구의 생리적 발육에 영향 미칩니다. 0세에서 6세 사이는 아동의 눈과 시각기능 발달의 결정적 시기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안구가 작고 안축이 짧아 원시 상태가 정상이며, 이를 흔히 원시 정립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12에서 15세가 돼서야 원시에서 정시로 발달합니다. 장시간의 근거리 사용은 아이의 안축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지게 하고, 원시 정립이 너무 일찍, 너무 빨리 소모돼 근시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다음, 시각 피로와 안구 건조증을 유발합니다. 화면에 계속 초점을 맞추면 모양체 근경련, 조절 기능 이상으로 가성 근시 및 시각 피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는 화면을 주시할 때눈 깜박임 횟수가 줄어들고 눈물 증발이 많아져 안구 건조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잦은 눈 깜빡임, 눈 비비기, 빛을 피하거나 눈을 가늘게 뜨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시 및 립체 시각 발달을 저해하고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장시간 전자기기에 집중하면 아이가 실제로 복잡한 시각 환경을 경험할 기회가 줄어들어 공간 탐색 능력 발달과 두 눈의 협응 기능 성장을 저해하고 사시나 약시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3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병원년 4월 18일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당위 부석이며 시장인 김봉이 시19기 인민정부 제56차 상무회의를 소집 사유했습니다. 우리시에서 과학기술보급 공연 학교 진입 주제 활동을 전개해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동북리그 식량문화관광 추천소개 활동이 연길에 이르렀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5월 30일 시당위 부석이며 시장인 김봉은 시19기 인민정부 제56차 상무회의를 소집 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공무원 상무회의 정신과 성정부 상무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사상과 행동을 당좌의 형세에 대한 과학적 판단과 결책 포치에 통일시키고 경제 발전을 추구하고 발전을 모색하는 정치적 책임감과 사업에 대한 긴박함을 더욱 강화하며 배상 건설, 투자 유치, 문화관광 소비 등에 지속적으로 집중해 15차 5개년 계획의 좋은 출발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단점을 정밀하게 보완하며 취약점을 강화하고 질과 효율을 높이며 기업의 요구 반영 경로를 원활화하고 기업의 획득감과 만족도를 근본적인 기준으로 삼아 기업의 어렵고 급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주앙 생태환경보호 독찰 반영 문제 정돈 사업을 고도로 중시하고 조치를 과학적으로 제정하며 완료 시한을 명확히 하고 장기적 효과 기재를 보완하며 전반을 둘러보는 사상을 확고히 수립해 재반 정돈 임무가 모두 실현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0: 일전 기자가 시민검찰원에서 개최한 미성년자 검찰사업 소식공개회의에서 알아본 데 의하면 연결 미성년자 검찰 기능이 이미 4대 검찰 전 분야로 확장됐으며 처벌, 예방, 교육, 치료, 책임, 일체화 3모식을 구축하고 여러 부문과 연계해 6대 보호 연결 경로를 개통했으며 디지털 미성년자 보호 플랫폼을 가동하여 종합 직무 수행, 협력 관리, 지능형 미성년자 보호의 새로운 단계에 공식 진입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시민검찰원은 미성년자 관련 사건을 높은 질과 효율로 처리하기 위해 진력했습니다. 관할 구역 내 미성년자 범죄 사건과 미성년자 침해 형사 사건 증가폭이 둔화됐고 미성년자 재범죄율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됐습니다. 사건 처리에서 검찰기관은 항상 무관용 및 관용과 엄격함의 조화를 모두 중시하는 형사정책을 고수해 주관적 악의가 크고 수단이 잔혹하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히 구속 및 기소하고

0: 중벌 처벌 권고안을 제시하여 필요한 사법적 제재를 유지했습니다. 경면 사건에 대해서는 교육 및 감화에 주력해 구제 가능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시민검찰원은 또한 전담 여성 미성년자 검찰 수사팀을 조직하고 1대1 수사 및 구조실, 심리상담실, 법치교육기지, 모의법정을 통합한 전용 미성년자 검찰사업구역을 구축해 수사, 구조, 심리 개입을 원스톱으로 실현했습니다. 동시에 법치부교장 전면 배치 제도를 시행하고 강제신고, 취업전 조회의 두 가지 핵심 제도가 학교, 의료기관, 교외 교육기관에서 시행되도록 촉진하며 4대 검찰의 종합직무 수행을 심화해 동일한 미성년자 검찰 수사팀이 미성년자 관련 형사, 민사, 행정, 공익소송 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전방위적 권익 보장을 실현했습니다. 시민검찰원 제5검찰부 주임 김변호는 앞으로도 전국 미성년자 검찰 사업의 발전 방향을 확실히 파악하고 종합직무 수행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학교 안전, 가정 보호, 곤경에 처한 아동 보장 등 중점 분야에 집중하고 검찰 감독을 통해 업계 및 사회 관리를 추진하며 검찰원에서 자체 개발한 연결 미성년자 보호 위챗 미니 프로그램을 활용해 미성년자 침해 관련 정보 신고 경로를 원활히하고 연결해 디지털 미성년자 사법 보호 새로운 모직을 구축할 것이라 했습니다.
1: 금일 시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은 2025년도 전성 로임체불 관리사업 성과 우수 집단으로 선정돼 3년 연속 2영예를 수상했으며 전주 로임체불 관리사업 평가에서 수년 연속 A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로임체불 관리면에서 시인자국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사업 력도를 강화해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시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노동보장사무봉사중심 부주임 장비는 봉사중심에서는 오프라인 플러스 온라인 권리보호 경로를 원활히 하고 접수 후 즉시 처리, 신속처리 및 신속종결 요구사항을 엄격히 이행하며 관련 농민공에 대해 목록관리 및 목록종결 제도를 시행해 제때 합리적인 요구에 응답하고 갈등과 분쟁을 적절히 해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015년 시인사총국은 총 272건의 민원 사건을 접수했는데 2,519명의 농민공과 관련되고 금액은 8,203만 4,900원에 달했습니다. 또한 농민공 로임 보증금 6,221만 8,100만 원을 수납했는데 이는 40개 대상 건설과 관련돼 발생 원인부터 로임체불 문제를 예방했습니다. 법에 따라 시정명령 결정서 353건을 하달했고, 행정처리사건 136건, 행절처벌사건 15건을 처리했으며, 로임지급 불능죄 사건 5건을 공안기관에 송치했습니다. 사건 처리 완료률은 99.7%에 달해 정부 대상 로임체불 및 전국 로임체불 정보 플랫폼 이중제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0: 일전 2026년 연변주 및 연길시 과학자 정신 학교 진입 행동 주제 과학 보고 활동이 하남소학교에서 열렸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주국과학기술협회는 학교에 과학 보급 자료 패키지를 기증해 학교 과학 교육 자원을 충실히 하고 학생들의 혁신 사고와 실천 능력을 제고했습니다. 시과학기술협회는 하남소학교에 청소년 과학 작업실 현판을 수여했습니다. 이 작업실은 학교 과학 보급의 주요 거점으로서 과학기술 창의 실천 및 대회를 실시해 청소년의 과학자질 향상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과학보급 공연 단계에서 시과학기술관은 로봇춤, 다채로운 불꽃 실험, 코끼리 치약 실험 등 재미있는 상호작용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며 학생들은 과학의 신비한 매력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과학작업실 내에서는 드론 편대 비행 공연이 펼쳐져 인공지능과 현대기술의 융합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진행된 과학자 정신 사진전은 연구자들이 조국을 가슴에 품고 정상에 도전하며 무한히 헌신하는 분투 과정을 보여주었으며 청소년들이 정신적 힘을 얻고 원대한 꿈을 세우며 애국심을 키우도록 이끌었습니다. 하남소학교 5학년 4반 학생 이가요는 이번 활동을 통해 과학자 정신에 대해 더욱 깊이 이야기됐다고 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 장차 조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보탬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하남소학교 5학년 8반 학생 조미월은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 리상과 책임을 갖춘 새 시대의 훌륭한 어린이로 성장하겠다고 하면서

0: 장대 배운 지식과 과학기술 창의 능력으로 조국에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주과학기술협회, 주교육국, 시과학기술협회, 시교육국에서 공동 주최하고 시과학기술관 하남수학교에서 주관했습니다. 이 활동은 과학자 정신 교육과 과학기술 보급 실천을 깊이 융합해 학교 문화생활을 풍부히 하고 청소년들이 과학을 사랑하고 배우고 활용하는 열정을 더욱 고취시켰습니다. 하남수학교 과학기술지도교원 려경파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과학자 정신을 일상적인 교육 및 수업 활동에 접목해 아이들의 혁신사고, 과학자질, 애국심을 키우고 아이들이 과학을 사랑하고 꿈을 추구하도록 이끌어 국가 과학기술 발전 예비령장이 되도록 떠밀겠다고 했습니다.
1: 동북리그 2라운드 심양팀과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심양문화관광 추천소개단은 연기를 방문해 추천소개 교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5월 30일 밤 연길 인터넷 인기역 근처에서 심양문화관광 추천소개단은 지역의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과 경기 관람 및 여행 관련 혜택 정책을 전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또한 관광지 입장권, 항공권, 미식 등이 포함된 선물 꾸러미를 정성껏 준비해 현장에서 시민 및 관광객과 교류하고 공연을 펼치고 선물을 증정하며 심양의 유명한 문화관광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연길의 진달래 꼬마와 심양의 동북리그 어린이 기자가 서로 선물을 교환하며 열정 넘치는 연변의 문화를 드러냈습니다. 연길 진달래 꼬마 자혜라는 심양의 어린 친구들과 선물을 교환했는데 정말 기뻤다고 하면서 심양 문화관광 추천 소개단이 연변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심양 문화관광 추천 소개단 성원 관번붕은 심양팀은 상대 도시 겸 형제 도시에 먼저 와서 연변팀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었고 또 심양에 오면 어떻게 협조해야 할지 예를 들어 문예 공연 개막식에서 두 도시가 어떻게 더욱 빛날 수 있을지 고민했다고 하면서 동북리그가 단순한 축구 프로젝트,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우리의 문화관광 교류를 더욱 촉진하는 것을 볼수 있어 너무 기쁘다고 했습니다. 5월 31일 심양 문화관광 추천 소개단은 중국 조선족 민속원을 방문해 추천 소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려녕 강휘 국제여행사 총경리 리효춘은 이번 추천 소개를 통해 더 많은 연변 축구 팬들이 심양을 방문해 동북리그를 응원하고 경기도 관람하길 바랐습니다. 오는 6월 13일 동북리그 경기에서 연변팀은 원정에서 심양팀과 대결합니다. 이번 추천 소개 활동은 동북리그 스포츠 대회를 계기로 두 지역 문화관광 부문이 교류와 상호작용을 심화해 두 지역 관광객 교류 및 자원 공유를 촉진하고 동북 지역의 상업 관광, 문화체육 융합 발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0: 5월 29일은 세계 장 건강의 날로 연변대학 부속병원에서 세계 장 건강의 날 무료 진찰 활동을 펼쳤습니다. 소아내과 등 관련 과의 의료 일꾼팀은 군중이 보편적으로 관심을 갖는 장 건강 관리, 소화 질환 진료, 소화관 조기 암 검진 등 문제에 대해 진료 지도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연변대학 부속병원 소아내과 부주임 의사 최민호는 장은 우리 인체에서 가장 큰 면역기관으로 이에 따라 장 건강이 곧 전신 건강의 초석이라고 할수 있다고 하면서 이번에 장 건강 무료 진찰을 진행하는 것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위험을 점검하며 올바른 장보호 지식을 보급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의료일꾼은 현장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혈압 측정을 실시하고 전방위적으로 기초 건강 위험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군중들에게 장 건강 경고 신호에 관심을 기울이고 일상생활에서 담백한 식사, 규칙적인 생활, 적절한 운동 등 좋은 습관을 유지해 발생 원인부터 장 건강을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1: 초여름 인민공원 화단에는 저녁 의류에 작약꽃이 만발해 저마다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공원 안으로 들어서면 산책로를 따라 활짝 핀 작약꽃밭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꽃 구경, 사진 촬영, 나들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시민 저겸원은 오늘 날씨가 좋아 친구가 함께 꽃 구경을 나왔는데 경치가 아름다워 기분이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이 하면 작약꽃의 개화 시기는 6월 상순까지 이어집니다. 인민공원 관리 부문은 환경 정돈과 봉사 보장 사업을 추진해 시민과 관광객이 편안하게 꽃을 감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꽃을 꺾지 말고 꽃밭을 밟지 않는 등 문명한 행동으로 아름다운 꽃밭을 함께 보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0: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신멸의 과국화, 방송 담당의 김명아 출임이었습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3: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2: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3: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2: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3: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4: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에서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에너지 팡팡 활력 넘치는 방신입니다.
2: 친구들, 안녕하세요. 리서연 인사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박소원이 인사드립니다.
1: 학생이라면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싶겠지요?
2: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하면서 좋은 방법이 있거나 재미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많이 공유하는 것이 어떠할까요?
3: 누구나 꼬마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무대입니다.
1: 많은 친구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대하겠고요.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좋은 공부 방법을 터득하고 우리 함께 좋은 성적을 따내볼까요?
0: 친구들, 어떠한 일을 하든지 자신감이 있어야만이 보다 더 잘 해나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자신감은 모든 일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2: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반면에 자신감이 부족하면 작은 일에도 풀이 죽고 자신에게 쉽게 실망할 것 같습니다.
0: 네,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자신이 내성적인 이유를 주변 환경의 탓으로 돌리곤 하겠지요.
1: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감이란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모든 일에 끊임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다 보면 도 모르는 사이에 당당함을 지닐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자신이 내성적이라고 해서 고민만 하기보다는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예쁜 세상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0: 네,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은 자신을 사랑하고 또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감이 없는 분야에 과감히 뛰어들어서 경험을 쌓아보는 것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2: 평소 취약했던 일을 하면서 여러 일에 익숙해질 수도 있고 자신에 대한 믿음도 더욱 굳건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성취했을 때에는 보다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0: 네, 그래요. 항상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신감을 키워나갈 수 있는 예쁜 세상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우리들이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외우기는 빼놓을 수 없는 거죠.
1: 그래요. 매일매일 외우기를 해야죠.
0: 외우기를 잘하려면 요령이 있어야겠지요.
2: 네,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외우기를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해지고 있네요.
0: 저는 외우기를 할 때 먼저 뜻을 잘 이해하고 집중해서 외웁니다.
1: 저는 일단 10번이고 20번이고 아주 숙련될 때까지 수없이 읽습니다.
0: 저는 먼저 5번 읽고 다시 외웁니다.
2: 네, 외우기를 할 땐 입으로 그리고 머리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손도 쓰면서 외워야만이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다고 합니다.
0: 네, 손으로도 외운다고요? 어떠한 방법인데요?
1: 많은 친구들은 외우기가 잘 안 되면 부모님을 원망하잖아요.
0: 자신이 외우기를 못하는데 왜 부모님을 원망하는 건가요? 내가 잘 집중해서 외운다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닌가요?
1: 제가 알 것 같습니다.
0: 왜서 부모님을 원망하는지. 우리 나쁘게 놔두셨다고 항상 부모님을 원망하는 친구들이 많지요.
1: 딩동댕, 맞습니다.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하지 않고 항상 남 탓하는 친구들이죠.
2: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머리를 나쁘게 놔두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외우기를 하는 요령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친구들, 그럼 우리 함께 재미나는 이야기 하나 들어볼까요?
3: 맛있게 토마토
1: 엄마, 엄마는 도대체 왜 날 이렇게 머리 나쁜 애로 낳아주신 거예요? 밤새 외웠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서 오늘 시험도 망쳤어요. 에이, 짜증나. 나 이제 공부 안 할래요.
2: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속이 상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답니다.
1: 석진이 녀석은 어제 하루 종일 팽팽 놀았는데 시험을 잘 보고 난 이 모양이니 난 머리가 나쁜 게 틀림없어.
2: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일까요? 박사들은 사람의 지능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론을 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에게는 언어를 잘 다루는 지능, 숫자를 잘 다루는 지능, 또는 만들기를 잘하는 지능, 음악을 잘하는 지능,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지능, 자기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지능과 같은 것들이 모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외우지 못하는 것이 머리가 나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1: 도대체 그럼 왜 그렇게 안 외워지는 걸까요?
0: 그건 외우는 요령을 모르고 무턱대고 외우거나 집중을 잘 하지 않는 상태에서 외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렇다면 무지하게 잘 외우는 친구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 외우는 걸까요?
0: 어떻게 하면 잘 외울 수 있는지 요령을 한번 알아볼까요?
1: 외운 것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말해주거나 가르쳐주세요. 남에게 한 번 가르쳐준 것은 혼자 5번을 외운 것만큼 기억이 잘 난답니다.
0: 두 번째, 손과 입을 사용하세요. 눈으로만 외우는 것보다 입으로 소리를 내고 손을 쓰면서 외우면 3배 다 잘 외우십니다.
2: 네, 그래요. 손과 입을 함께 사용하는 것인데요. 눈으로만 외우는 것보다는 입으로 소리를 내고 손을 쓰면서 외우면 3배나 더 잘 외워진다고 하네요.
0: 셋째, 외워야 할 내용을 좋아하는 노래의 곡에 가사를 붙여 노래로 불려보세요. 잘 외워집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잘 부르는 노래가 있겠지요?
2: 네, 네, 우리 친구들은 시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0: 글쎄요. 내 친구들마다 들리겠지요. 복습을 많이 한 친구면 긴장하지 않을 것이고 평소 공부 열심히 하지 않은 친구들은 시험을 많이 두려워할 거라 생각합니다.
2: 네, 공부를 많이 한 친구라고 시험에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은 친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복습을 많이 할수록 시험을 잘 봐야겠다는 부담감 때문에 시험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그럼 우리 함께 시험 보란 테스트 해볼까요?
2: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평소 시험을 볼 때 느꼈던 것을 떠올리면서 답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필을 쥐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잘 듣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 때가 되면 입맛이 없고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둘째, 알고 있는 것도 시험지를 받고 나면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집니다. 셋째, 시험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시험 시간만 되면 초조해집니다. 넷째, 시험을 보는 동안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안이 마릅니다. 다섯 번째,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불안해서 제대로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시험이 다가오면 형편없는 성적을 받은 내 모습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일곱 번째, 시험 볼 시간이 되면 항상 화장실에 가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한 문제라도 답을 쓰지 못하면 다음 문제도 제대로 풀기가 어렵습니다. 아홉 번째,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네, 친구들, 방금 저희들이 아홉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체크한 데 따라서 함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에서 두 개가 해당이 된다면 시험 불안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보게 되면 누구나 느끼는 정도의 자연스러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세 개에서 네 개에 해당된다면 약간의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을 볼 때 남들보다 약간 더 긴장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겁니다. 다섯 개부터 일곱 개에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네요. 자기가 공부한 것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면 많을 수 있겠지요. 어쩌면 학교 생활도 즐겁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4: 네지 열 개에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이 매우 높아서 시험뿐 아니라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고 공부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오니까 평소에도 우울하고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2: 네, 친구들 어때요? 방금 아홉 가지를 얘기한 데서 우리 친구들은 몇 개가 해당이 될까요? 한 개에서 두 개는 거의 시험 불안이 없다고 할 수 있고요. 세 개에서 네 개가 해당된다면 약간의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개에서 일곱 개가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네, 친구들 노래 잘 들어보셨죠? 그럼 방금 우리 친구들에게 어느 친구가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에 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이겨내는 방법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낼 수 있는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시험 공부를 합니다. 둘째, 공부가 안될 때에는 산책이나 운동을 하거나 음악을 듣는 등 기분을 바꿔보기도 합니다.

0: 번째, 이번 시험이 내 인생을 전부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자기에게 자꾸만 말을 해줍니다.
1: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잘 이해되지 않거나 지루한 내용일 때 졸음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그러하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는 어려운 과제를 공부하고 늦은 저녁 시간이거나 지루함을 느끼는 시간에는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거나 흥미를 가진 과목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늦은 시간 졸음이 올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내려가던 눈꺼풀의 모습은 어디로 사라지고 눈동자가 반짝반짝할 수 있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마음의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책 속에 많은 지식이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지혜로운 예쁜 세상 어린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1: 재미나는 공부방 여기서 마감 장식하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돌아왔네요. 친구들 좋은 밤 되세요.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총속이 되시니 광범한 소년아동과 어린이 사업 종사자들 속에서 강렬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0: 한정부 주석이 브라질 외무장관을 접견했습니다.
1: 15차 5년 전망계획의 량완 출발 전문 소식 발표회에서 하남과 중경이 15차 5년 전망계획 기간 고품질 발전 주요 목표와 중점 조치를 소개했습니다.
0: 미국이 레바논 이스라엘 충돌에 대해 긴급 중재에 나섰습니다.
1: 뉴스에어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6.1 국제아동절의 즈음에 습근평 총서기가 중국공산당 1차 전국대표대회 기념관 남호혁명기념관 소년선봉대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에게 회신해 진절한 격려를 전하고 그들과 전국 소년아동들에게 명절 축복을 전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회신에서 광범한 소년아동과 어린이 사업 종사자들이 꿈을 향해 전진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이들은 혁명의 불씨를 계승하며 리상을 다지고 분발 진취하며 꿈을 쫓아 새 노정에서 역사 계수를 잘 이어가고 강국 건설 민족 부흥 위협을 위해 꾸준히 분투하며 더 찬란한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다고 다짐했습니다. 상해 중국공산당 1차 전국대표대회 기념관 절강 가흥 남호혁명기념관의 소년선봉대 붉은 넥타이 해설원 대표들은 최근 습근평 총서에게 편지를 써 해설 활동에서 이룩한 수학과 성장을 회보하고 신시대의 훌륭한 소년이 되려는 결심을 표했습니다. 회진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공산당 1차 전국대표대회 예토와 나무 홍선 옆에서 당의 역사, 혁명 이야기와 영웅사상을 정성껏 전하고 당과 조국, 사회주의에 대한 깊은 정을 키우면서 단련과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기쁨과 위안을 느꼈다고 표했습니다. 상해시 황포구 로만 제1중심소학교 학생 왕하청은 회신을 받은 후 큰 감동을 받고 따뜻한 정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왕하청은 습근평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보낸 회신은 붉은 넥타이 해설원에 대한 무한한 긍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필코 리성과 능력, 책임감을 갖춘 신시대 훌륭한 소년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로만 제1중심소학교 붉은 나팔 해설원 동아리는 중국공산당 1차 전국대표대회 기념관을 위해 전문 봉사가는 소년선봉대 자원봉사 해설단체입니다. 해설원 동아리를 설립한 로만 제1중심소학교 교장 오용근은 해설 과정을 통해 어린이들이 단련하고 성장하며 또 당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두터운 정을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오용근 교장은 학교 측은 계속해 관련 사업을 착실하게 전개하고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이 배운 지식을 소년선봉대 활동, 학과 지식, 디지털 지능화 학습 등과 깊이 융합시켜 주변 친구들에게 신시대 이야기를 더 잘 들려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절강성 가흥시 남호혁명기념관 붉은 넥타이 해설원 엄가성은 총서기 회신을 읽은 후 어깨에 놓인 책임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엄가성은 홍선 옆에 붉은 넥타이 해설원으로서 우리는 홍선 이야기를 더 힘있게 들려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호혁명기념관 관장 오건하는 총서기의 회신은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에 대한 긍정과 기대일 뿐만 아니라 다음 단계 사상정치

0: 현재 양성 사업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오근과 관장은 홍선 어린이 해설원 대여 건설을 계속 심화하고 몰입식 교육, 체검식 교육의 형식을 통해 혁명 교육을 더 생동하게 하고 기념관과 학교의 협력을 통해 입체식 사상 정치 인재 양성 모색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회신에서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며 당의 사업은 한 세대 또 한 세대의 사람들의 지속된 분투와 갈라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이 대기를 높이들고 당을 따르며 혁명 유전자를 전승하고 지식 능력을 키우며 의지와 품성을 연마하고 당과 인민의 혁명의 불씨가 돼 새 노정에서 역사 기조를 잘 이어가길 바랍니다. 연안 양가령 혁명 예터에서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이 앳된 목소리로 혁명 세월을 추억하고 소심으로 연안 정신을 고수하고 전승하며 실제 행동으로 총서기에 간절한 기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연안 직업기술학원 부속소학교 소년선봉대 대원 고자금은 붉은 넥타이 해설원으로서 지식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생활이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깊이 터득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연안에서 자란 소년선봉대 대원으로서 특별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천 천부신구 제4중학교 소년선봉대 대원 료약첨은 신변의 대원들을 적극 이끌어 함께 당사를 배우고 혁명 이야기를 읽으며 이야기를 통해 얻은 힘을 매일 작은 행동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료심전역기념관 유효광 관장은 전국 애국주의 교육 시범기지로서 료심전역기념관은 지속적으로 붉은 넥타이 해설원 대우를 강화하고 당의 이야기를 열심히 전하는 한편 청소년들이 혁명 유전자를 전승하고 애국정서를 깊이 간직하도록 인도해 혁명 강산의 후계자가 있고 대대손손 전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청단 중앙 소년부 부장이며 중국 소년선봉대 전국사업위원회 집행부수임인 리휘는 총서기의 중요한 회신은 소년아동과 소년선봉대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담고 있으며 소년아동 사업의 전진 방향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리휘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경축하는 것과 붉은 넥타이 해설원 등 활동을 대대적으로 심화하는 것을 결부하고 소년선봉대 대원들을 조직해 당의 역사를 배우고 당의 이야기를 잘 전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과 인민의 혁명의 불씨가 돼 당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점을 깊이 간직하며 새 노정에서 역사 기조를 잘 이어가게 할 것입니다.
1: 한종 국가부주석이 이를 복견해서 브라질 비에리아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한종 부주석은 습근평 주석과 룰라 대통령의 전략적 지도력 아래 중국 브라질 운명 공동체 구축은 꾸준히 안정적으로 전진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항상 전략적 높이와 장기적 관점에서 양국 관계를 진맥하고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정상 간 합의를 적극 이행하고 높은 수준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해 광범위한 발전 도상국의 공동비를 수호하고 공동 발전을 촉진하는 면에서 대국으로서의 책임을 보여주려 합니다. 중국과 브라질 사이 실무 협력은 상호 보완성이 크고 내생 동력이 강합니다. 양측은 중국 브라질 고위급 공동위원회 등 기재 역할을 더 잘 활용해 쌍무 협력을 더 높은 기술 함량과 부가가치를 갖고 더 강한 전략적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비에리아 장관은 최근 양국 정치적 신뢰가 정상 교류 속에서 한층 강화되었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자주의가 전례 없는 타격을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브라질 중국 운명 공동체 건설을 심화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표했습니다. 브라질은 중국과 함께 고위급 공동위원회의 조율 역할을 적극 발휘하며 재분화 협력을 심화할 것입니다.
0: 하남과 중경이 최근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출발 전문 소식 발표회를 갖고 현재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을 둘러싸고 고품질 발전의 주요 목표와 중대한 임무를 전면 소개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에 하남은 편리한 지역교통과 방대한 시장 규모, 완비화한 산업체계 등 우세를 발휘하는 데 착안하고 국가 수요와 하남인 능력, 대국 융합과 현지 실정을 결합하는 것을 견지하는 한편 경제발전, 혁신발전, 민생개선 등 다섯 개 면을 둘러싸고 21가지 구체적인 지표를 제기했습니다. 하남성성장 왕계는 습근평 정석이가 하남성을 고찰할 때 한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하남성에 대한 당주왕의 전략적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며 중부지역의 굴기를 다그치고 황하류역의 생태보호와 고품질 발전 등 국가 전략을 전면 실시하려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당주왕의 결책과 포치가 차질 없이 실제적으로 실시되고 실제 효과를 보도록 확보할 것입니다. 앞으로 5년간 하남성은 혁신 주도를 견지하고 현지 실정에 따라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연구개발 경비에 대한 전사회 투입이 년 평균 10% 이상에 이르도록 하고 전략적 신흥산업 부가가치가 규모 이상 공업에서 점하는 비중을 30%에 도달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에 대한 통합관리를 견지하고 향촌 전면진흥을 착실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국가 식량 안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중림을 짊어지고 식량 종합생산 능력을 1,400억 근에 도달시킬 것입니다. 녹색 저탄소 전환을 견지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황하를 다그쳐 건설하며 남수북인 중선공사의 맑은 물이 영원히 북상하도록 확보하고 중국식 현대화에서 중원대지의 새 장을 힘차게 열어갈 것입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기간 중경시는 경제발전, 혁신발전, 민생복지, 녹색저탄소와 안전보장을 둘러싸고 지표 24개를 설치하고 중점 임무 392개를 포착했으며 신시대 서부대개발의 중요한 전략거점 내륙개방의 종합중추를 힘써 구축할 예정입니다. 중경시 부시장 정향동은 두 가지 확립을 단호히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견결히 실천하며 고품질 발전이라는 이 선차적 임무를 둘러싸고 성도 중경지역 양성경제권 건설을 견인으로 신시대 서부대개발, 장강경제벨트의 고품질 발전, 서부 6회 신통로 등 국가전략에 주동적으로 융합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역내 고품질 발전, 고수준 개방, 고품질 생활, 고효율 관리에 생동한 화폭을 힘써 그려나갈 것입니다. 향후 5년간 중경시는 역내 과학혁신회랑체계 건설을 다그치고 연구개발에 대한 전사회 투입 강도를 현재 2.65%에서 3.25%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제조업 클러스터 체계의 우세를 다지고 확장하며 서비스업의 에너지 확대와 질적 재고 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할 것입니다. 통로 중추 우세를 확대하고 2030년까지 서부 6회 신통로를 경유하는 중경의 화물 운송량이 50만 컨테이너를 초과하고 전시 수출입 총액이 9천억 원을 돌파하도록 힘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300개 고품질 생활 서비스권을 건설할 것입니다. 한편 디지털 중경건설과 개혁을 심화하는 한편 초대형 도시의 현대화 관리를 적극 추진하고 현대화한 인민도시를 건설할 것입니다.
1: 북경시간 6월 1일 오후 4시 40분 장정 12호 을료 1 운반 로켓이 동풍상업 우주혁신시험구에서 발사돼 탑재한 첨범 극궤도 08조 위성을 예정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습니다. 이번 임무는 장정 12호 을 재사용 운반 로켓의 첫 비행입니다. 중국 최신형 재사용 가능 상업 운반 로켓인 장정 12호 을은 대규모 저궤도 인터넷 위성군 조립을 목표로 개발되었으며 향후 상업 우주 분야의 고밀도 저비용 발사의 주력 기종으로 자리 잡을 조망입니다. 폭발적인 저궤도 위성 발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장정 12호 을은 불과 21개월 만에 연구 개발되었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상업 장면과 재사용이라는 두 축에 맞춰졌으며 당장의 빠른 발사 능력 확보와 미래 회수 재사용을 동시에 명대뒀습니다. 중국 우주과학기술그룹 상업 로켓사 장정 12호 을 총괄 설계사 조준기는 해당 로켓의 근지구 궤도 운반 능력은 20톤급에 달하고 현재 재사용 구성 상태는 검증 과정에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첫 비행을 실현한 요 1호 로켓의 맨 하단부에는 착륙 보조 다리를 설치해 재진입 단계의 공기 역학적 형상까지 검증했습니다. 로켓의 전반 길이는 약 72m, 직경은 4.37m로 운반력이 대폭 향상된 동시에 화살체 강성과 고고도 편류 환경에서의 비행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0: 위성군 태량 조립에 맞춰 직경 5.2m의 대형 보호 도끼를 채택하고 내부 공간을 녹록하게 해 일발 로켓으로 여러 위성을 투입하는 고밀도 배치를 실현했습니다. 조준기 총설 예산은 첨범 기준 1발당 36기 위성 배치는 해당 대형 보호 덮개로 충분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더 크고 넓은 덮개를 개발해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우주과학기술그룹 상업 로켓사 장정 12호 을 로켓 전기 시스템 설계사 정택천은 경량화 설계로 무게를 줄여 운송 효율을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정택천 설계사는 장정 12호울의 경량화 배선 설계를 적용하고 유엔 케이블, 연성 회로 기판, 보자재 연결 부품 등을 새로 도입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로써 전원망 무게를 30에서 40%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재사용 로켓이만큼 1단, 2단 모두에 각기 지능형 컴퓨팅 센터를 탑재해 비행 전 과정에 4개 변수와 상태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했습니다. 정택천 설계사는 미래 정사지는 바로 사람 손을 떼는 것, 다시 말해 로켓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비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한편 이번 장정 12호 을 로켓에는 시간 민감형 네트워크 기술을 처음 탑재해 향후 스마트폰과 연결해 데이터와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받는 실험도 병행했습니다. 또 일부 검증된 민용 제품을 적용해 비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후속 교체와 승격에 기반을 닦았습니다.
1: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 말차 생산량은 12,000톤을 돌파하고 전 세계 60% 이상을 차지하며 생산량, 수출 규모 모두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핵심 생산지인 귀주성 동인시는 산업 표준 체계를 고도화하며 중국 말차의 글로벌 시장 내 가치 도약을 이끌고 있습니다. 2026 말차 대회 개최 이틀 전 동인시 강구현 범정 말차 마을이 공식 개장했습니다. 산동성에서 온 관광객 장 씨는 귀주 특산품 맛을 보러 왔다가 식사 뒤에 말차 한 잔을 마셨는데 느끼함이 싹 풀렸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강구현 출신으로 영영 후 신음료 창업가인 양호 씨는 고향인 말차 마을에서 24호점까지 낸 젊은 사업가입니다. 양호 씨는 매장에서 전부 범정산의 유럽 기준 말차를 쓰고 있다며 1.5g 스픽 포장 하나의 가격대가 보통 2원선이고 음료 종류만 30여 종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매장은 특히 송나라 때 말차 문화를 앞세워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발이 높고 위도가 낮으며 안개가 많고 일조가 적은 범정산의 생태 우세를 바탕으로 동인시는 10여 년 전부터 차 경제 육성을 시작했습니다. 강구현 차산업연구센터 장명생 조임은 국제시장의 말차 수요 증가에 주목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말차를 주업으로 전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때 결정을 회상하며 장명생 조임은 생태가 우리의 유일한 무기였고 불과 8년 만에 전 세계 50여 개국과 지역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쾌거를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강구현의 한 차밭에서는 적외선 야간 디지털 장비 20여 대가 토양 수분과 온도 습도, 병충해 등을 24시간 관측하고 있었습니다. 강서의 한 생물과학기술유관회사의 동인시 업무 총책임자인 장정 씨는 해당 시스템 덕분에 하늘이 알아서 해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늘을 알고 움직이는 식의 농사가 가능해졌다고 소개해줬습니다. 그에 따르면 귀주 말차의 품질 DNA는 생장 단계부터 만들어집니다. 귀주는 일찍 2014년부터 차밭에 잡초가 있더라도 제초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선언하며 전면적인 인력기계 제초를 시행했습니다. 현재 사용금지가 명문화된 농약은 156종으로 늘었습니다. 깐깐한 기준이 동인 말차의 글로벌 통행증을 내줬고 현재 말차 초콜릿, 말차 에일, 말차 화장품 등 50여 가지 파생 제품이 출시됐습니다. 산업을 키우기 위해 귀주는 성내 26개 현구와 73개 연맹기업, 20만여 명 차농을 하나의 산업사슬로 이어주었습니다. 동인시의 한 차업체 리사장 몽조덕 씨는 이러한 산업사슬 우세를 하나는 품질 안정, 다른 하나는 가격 협상력으로 종합했습니다. 규모 우세로 농자재를 공동 구매해 비용을 낮추고 통합 브랜드로 수출하면 국제시장에서 발언권이 커진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이로써 농가는 소득을 올리고 기업은 효율을 높이며 산업은 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주의 말차 판매량은 2,500톤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습니다. 이 중 13,000톤은 수출로 처음 일본 시장에 대량 진출하는 동시에 유럽, 미국 시장까지 물꼬를 텄습니다. 동인시 농업농촌국 당조석이 나수홍은 15차 5개년 전망기획기간 20만 무에 달하는 차 핵심 재배기지를 조성하고 연간 만 톤에 달하는 말차를 생산하며 세계시장 점유율은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종합생산액 100억 원을 달성할 목표를 밝혔습니다.
0: 가장 아름다운 천산 도로라 불리는 신강 독산자 구차 도로가 6월 1일 통행을 회복했습니다. 최근 3년간 독산자 구차 도로의 관광객 수가 안정적으로 상승하면서 연선 전역의 관광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올해 도로 연선의 서비스 보장 체계가 전면적으로 승격되면서 관광객들의 요행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북쪽의 신강 독산자에서 남쪽의 구차시까지 이르는 이 도로는 총 길이가 561여 킬로미터이며 천산 남북을 관통합니다. 강철과 도로면 결빙 등 요소의 영향으로 매년 10월 중순부터 이듬해 5월 말 또는 6월 초까지 계절성 교통 통제를 실시합니다. 6월 1일 오전 올해 도로 개통식 순회 개최지인 바흠 브룩틴에서 수백 대의 캠핑카와 오프로드 차량, 오토바이가 전산 오지로 향발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독산자 구차 료행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해당 도로는 연선의 주차장, 화장실, 충전소 등 편의 서비스 시설을 최적화하고 연선의 나라티, 바흠브룩, 쿠차 등 중요 지점에 충전소를 설치했습니다. 운영 인원들은 전력 시설에 대한 순찰 검사를 앞당겨 가동해 충전시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행을 보장했습니다. 국가전력발전망 바얀고른몽골자치주 전력공급회사 바얀브르크 전력공급소 직원 지호는 도로 개통 전 중점적으로 관할구 내의 전략선로에 대해 잠재적 위험조사를 진행했다고 표했습니다. 도로 개통 후에도 계속해 운행관측을 전개해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보상할 것입니다. 고한 고해발 산간지대를 관통하는 독산자 구차 도로는 연선의 날씨가 변덕스럽고 지질재해 발생 위험 부담이 비교적 높습니다. 현지 관련 부문은 이미 전문 응급구조대를 내와 도로의 돌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독산자 전산구조대 하도희 대장은 응급구조, 응급구호, 인도적 원조 등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현재 신강 케툰시와 구차시를 연결하는 G3033 케툰 독산자 구차 고속도로 등 중점 프로젝트가 한창 건설 중이며 독산자 구차 도로의 일부 구간은 건설기간 대량 물자를 운송하는 핵심 통로입니다. 신강을 자치구 교통운수청 도로관리처 박건욱 부처장은 현재 교통부문은 일련의 조치를 취해 프로젝트 시공과 대중안전 출행을 통일적으로 계획했다고 표했습니다. 전반 건설 주기에 5개 도로 구간을 사용해야 하며 그 길이는 47.2km에 달합니다. 엄격한 관리 통제 조치를 통해 시공 차량은 통일적으로 야간 통행을 실시하고 낮에는 사외 차량과 함께 통행하지 않습니다.
1: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6월 1일 직업교육법 집법검사를 가동했습니다. 이번 검사는 지방 현지 파견 조사와 성급 인대 상무위원회 위탁한 자체 점검을 병행해 전체 실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기간 집법검사소는 천진, 요녕, 강서, 절강, 강서, 호남, 명하 등 7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를 직접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복권, 하남, 사천, 섬서, 신강 등 5개 성과 자치구에서는 인대상무위원회 위탁해 현지 관할구 역내 직업교육법 관철 실시 상황을 점검하게 됩니다. 이번 검사에서 중점 확인할 7대 항목은 법정직책 리액과 관련된 부대 제도 규정 정비 여부, 현대 직업 교육 체계 구축 상황, 산업 교육 융합과 학교 기업 협력 심화 실태, 직업 교육과 일반 교육 간 소통과 균형 발전 추진 상황, 직업학교 핵심 운영 역량 강화 여부,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 보장 체계 확립 상황, 법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난점, 개선 의견 건의 수렴 상황 등입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2026년 전국 식량과 물자 비축 과학기술 주간 활동이 6월 1일 무한에서 열린 가운데 현장에서 과학기술 혁신 성과 130여 개를 집중 전시했습니다. 15차 회의는 전망 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식량 저장 과학 혁신의 4대 중점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친환경 저탄소 방식의 식량 저장, 식량 절약과 손해 감소, 식량 기계 장비 승격 등을 포함한 중점 방향은 국가 식량 안전 과학기술 장벽을 갈층 튼튼히 구축할 것입니다.
1: 수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6월 1일부터 장마철에 전면적으로 진입하며 남방 지역은 주요 장마철에 진입했습니다. 예보에 따르면 올 6월 장강 중류의 동정호, 파양호 수계 중 일부 주요 하천, 주광류역의 서강, 한강, 절강의 전당강, 복건의 민강 등 하천에 초경계 수위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리부문은 예보, 조기 경보 등 대응책을 강화하고 류역의 홍수방지 공사 체계를 정확히 배치해 수리공정이 장마철을 안전하게 넘기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0: 국가보건건강위원회가 6월 1일 발표한 데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아동우호병원을 건설한 의료기구는 3천여 개이며 올해 또 신규 기층기구 전여 개가 소아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1: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지금까지 2026년도 영화 흥행 수익이 예매를 포함해 157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중 영화 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는 개봉 후 입소문을 타고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흥행 수익이 이미 14억 원을 넘은 이 영화는 현재 2026년도 영화 흥행 차트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영화는 6월 30일까지 연장 방영할 예정이며 해외 주문이 쇄도해 해외에서도 잇따라 개봉할 예정입니다.
0: 유엔 양도 가능 화물 운송 단증 협약 홍보 행사가 6월 1일 중국에서 열렸습니다. 행사는 협약의 마른 실시를 추진해 해상 손하증권 이외의 운송 단증 양도 가능성에 관한 국제규칙의 공백을 메우고 국경 간 무역, 금융,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1: 이란 언론이 6월 1일 전한 데 따르면 레바논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군사작전을 전개하고 있기에 이란 협상팀은 중개사를 통해 미국과 진행하는 대화와 문서 교환을 중단하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철저히 봉쇄할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일 이스라엘과 레바논 진주당과 각각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스라엘은 레바논 수도 바이루트에 병력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며 파견 중인 병력을 이미 철수했다고 표했습니다. 미국 주재 레바논 대사관이 6월 1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레바논 정부가 확인한 결과 레바논 진주당은 미국이 제기한 레바논 진주당과 이스라엘 간 휴전 방안에 동의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레바논 수도 바이루트 남부 교회를 습격하지 않고 진주당도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중단합니다. 휴전 적용 범위는 향후 레바논 전역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진행하는 협상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6월 1일 저녁 이스라엘 네타니야후 총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진행했다고 밝히고 이스라엘 국방부는 계획대로 레바논 남부에서 군사작전을 진행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1일 저녝 미군이 오만만에 위치한 이란 선박을 공격한 후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이 순항미사일을 사용해 미국과 이스라엘 세력에 속하는 사리스카호 선박을 타격했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강사라 리구코였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모래입니다.

0: 나도 한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0: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0: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관계합니다.
0: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가시움으로서 리상과 신념이 없는 공산주의자는 정신적 가시움 부족에 의한 연골증을 앓게 돼 정치적으로 변질하고 경제적으로 탐욕을 부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생활적으로 부패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당원 간부의 사상적 경제와 행위는 확고한 리상과 신념을 지니고 있는가 아니면 사리사욕에 젖어 있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당원 간부들은 확고한 리상과 신념을 가져야만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리상과 신념이 없거나 확고하지 못하면 풍랑을 이겨내지 못하고 관건적 시각에 사심과 잡념에 사로잡히거나 심지어 꽁무니를 빼고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현실 생활 속에서 일부 당원과 간부들은 정신이 공허하고 이기가 소침하며 외물의 노예가 돼 금전지상주의, 명리지상주의, 향락지상주의 원칙을 신봉하고 있으며 그들 중 소수는 심지어 당과 인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삼아 부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은 모두 리상과 신념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공산주의자는 심학을 수련해 학습과 사고, 실천의 통합과 지식, 신념, 행위의 통일을 견지해야 한다고 늘 강조해왔습니다. 내가 이를 강조한 것은 주로 당원 간부들이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다지고 당성을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에서였습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복서는 무엇일까요?
1: 복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0: 복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우고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1: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0: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1: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2: 이어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 미국 인사가 중미 상무 교류 강화할 것을 호소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미협진사가 일전에 뉴욕에서 진행한 100주년 기념 만찬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여러 미국 유지 인사들은 미국과 중국 간 상무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간 사이 리에를 심화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미국 닉슨 전 대통령의 외손자인 크리스토퍼 콕스는 만찬 축사에서 외조부가 1972년 진행한 중국 방문을 언급했습니다. 콕스는 그분 중국 방문이 서로 간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했지만 선의를 품은 사람들이 최종 소통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부시 미중관계 기금의 닐 부시 조석은 영상 축사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국가 간 지속 가능한 관계가 개방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접촉을 통한 국민 간의 교류를 바탕으로 수립된다는 것을 굳게 믿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금의 총재 데이비드 파르스타인은 축사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리에를 증진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며 우리는 더 강인한 양국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힘써야 하며 이는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파르스타인은 중국이 5년 내 미국 청소년 5만 명을 초청한다는 창의 목표를 2년 반이나 앞당겨 달성한 것은 중국이 양국 청년 간 대화에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미중관계전국위원회 제인 베리스 부회장은 중국이 5년 내 미국 청소년 5만 명을 초청한다는 창의를 앞당겨 달성한 데 대해 감탄해하면서 이러한 단기 교류를 지속하는 것 외에도 서로의 국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장기적 교류와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조제 중국 대사 사봉은 축사에서 미중 양국 정상이 최근 건설적이고 전략적이며 안정적인 중미 관계의 새로운 치를 확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역사의 갈림길에서 나선 우리는 차이점을 좁히고 공통점을 확대하며 함께 나아가야 하며 양국 간 인문 교류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쿄 재판 80주년 국제연구 토론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도쿄 재판 80주년 국제연구토론회가 5월 28일 상해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도쿄 재판이 국제 공평과 정의를 수호했다고 인정하고 전쟁의 교훈을 명기하고 전후 국제 질서를 수호하며 아시아 태평양 나아가 세계의 항구한 평화를 함께 수호할 것을 각국에 촉구했습니다. 1946년 5월 3일 도쿄 재판이 정식 막을 올렸습니다. 2년 6개월간 진행한 재판은 개정차 수가 818회, 증인이 419명, 증거가 4,336건, 영문 재판 기록이 5만 페이지에 달했습니다. 엄격한 사법 절차와 털 같은 증거를 통해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 범행을 철저히 청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쿄 재판이 니른베르그 재판과 함께 전쟁 주범을 역사의 수치 속에 가두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대외 팽창이 침략 본질임을 명확히 하고 국제 공평과 정의, 그리고 전후 국제 질서를 수호한 도쿄 재판 판결을 수용하는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이웃국가와 관계를 회복하는 전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상해교통대학 도쿄재판연구센터 정조기 주임은 도쿄재판이 니른베르그 재판과 함께 전쟁주범의 개인 형사 책임을 묻는 선례를 개척했으며 침략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더 이상 정치적 구실이 아니라 법적 도덕적 책임을 따져야 하는 국제범행이라고 표했습니다. 상세한 심판 기록을 통해 도쿄재판은 일본 군국주의가 대외 침략을 기획하고 발동한 전 과정을 완전히 열거하고 확고한 침략 성격을 법적으로 규명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일본군 세균전 현장 조사를 진행해 온 일본 학자몰이 마사카카는 도쿄재판에서 추궁받지 않은 731 부대 등 세균전 역사가 전후 일본에서 의도적으로 은폐됐다며 수년간 유적지와 생존자를 찾아 가려진 전쟁 증시를 복원하려고 애써왔다고 말했습니다. 남경사범대학 장년홍 부교장은 일본 우익 세력이 남경대학살를 부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말해 당시 일본 변호인단 논리의 복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쿄재판 검찰 측 증거를 보면 법정 증인의 증언, 법원이 직접 선독한 서면 진술 문서, 법원이 채택한 서면 증거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피해국인 중국뿐 아니라 미국과 독일 등 제3국 외교 문서 자료, 그리고 일본 증인에 대한 법정 신문 기록도 포함됐습니다. 장년홍 부교장은 도쿄재판 검찰은 이미 변호사 의문을 반박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침략군 남경대학살 희생자 기념관 주봉관장은 도쿄재판 미국 부검사 서튼의 일기와 원고 등 귀중한 사료를 이미 본관에 수장하고 특별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의 진실을 다각도로 복원해 역사적 정의의 또 하나의 철증을 제공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쿄재판의 법적 기반을 파괴해서는 안 되며 니른베르그 재판과 함께 도쿄재판은 침략을 국제범행으로 간주하고 개인은 형사 책임을 지며 공식 신분에 대해 책임을 따지는 등 보편적 인정을 받는 현대 국제형사법 원칙은 이미 국제형사법 발전사에서 불멸의 기념비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북경사범대학 왕순혜 교수는 도쿄재판은 국제사법 형식을 통해 침략전쟁이 국제범행이라는 근본 원칙을 최초로 확립하고 반평화죄, 반인류죄 등 법리 개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폭행에 대해 개인이 반드시 형사 책임을 짊어져야 하고 공식 신분과 지휘관에 대해 책임을 따지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반인륜적 죄행 앞에서 법 불소급 원칙은 인도주의적 숭고한 가치에 양보해야 한다는 점은 도쿄 재판이 후세에 남긴 가장 귀중한 법치 유산입니다. 중국 주재 말레이시아 전임대사 마지드는 축사에서 도쿄 재판은 침략 행위에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중요한 준칙을 세웠다며 정의의 이중 표준이 없고 각국 민중의 고통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평화적 방식으로 의견을 해소하는 것이 인류 공동의 지향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당면 동아시아 정세를 깊이 분석하면서 일본 우익 세력이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개정하며 군비 확장하는 등 위험한 움직임을 강력히 비판하고 군국주의 부활 징후에 대해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도쿄 재판의 공동인식을 수호하고 역사를 거울로 삼아 지역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본 무라야마 다마 계승과 발전의 후지타 타카카게 리사장은 현인 일본 수상 등이 우익적 역사관을 갖고 침략 성질을 부정하고 무라야마 다마를 부정하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을 강행하는 행위는 역사에 대한 반성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정치인은 아시아 이웃 나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민족적 자조는 잘못을 덮는 것이 아니라 죄행을 직면하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일본 정법대학 시라토리 히로시 교수는 도쿄 재판 개정일이자 일본 헌법 기념일인 5월 3일은 전쟁 반성과 평화 수호라는 이중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일중 공동인식을 위반한 채 방위 예산을 늘리고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군국주의 붕괴 조짐으로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도쿄 재판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평화의 초심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는 것만이 일중관계를 개선하고 지역 안정을 도모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초빙연구원인 황호원은 대외로 평화국가 이미지를 내세우고 대내로 역사수정주의를 방치하는 일본에 있어 역사에 대한 인식 차이가 동아시아 화해의 최대 장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쿄 재판의 역사적 결론을 고수해야만 상호 신뢰하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0: 목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옳애?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0: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2: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0: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2: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마당.
1: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도 2시 정각 노래 한마당이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40분간 함께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오늘은 리군필 작사 최훈 작곡 한초로 조미란 가수의 사랑 아리랑 행복 아리랑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0: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칭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입니다. 당신이 책임져야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96번, 792-96번입니다. 자, 반주곡 나갑니다.

자, 당신이 책임져야지 함께 불러봤습니다. 원호연 작사, 황상용 작곡, 리광일의 노래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96번, 792-96번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사랑 아리랑 행복 아리랑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그 자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철호 조미란의 사랑 아리랑 행복 아리랑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래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한자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둘이 손잡고 한 길로 걸어가면, 둘이 손잡고 한 길로 걸어가면, 사랑, 사랑인데, 사랑, 사랑인데, 사랑 수레에 기쁨도 슬픔도 싣고 싣고 가네. 사랑 수레에 기쁨도 슬픔도 싣고 싣고 가네. 기쁨만 달랑 메고 먼길갈수 있을까? 기쁨만 달랑 메고 먼길갈수 있을까? 아리아리 슬픔마저 모두 챙겨 떠나세. 아리아리 슬픔마저 모두 챙겨 떠나세. 기쁨 아리랑 슬픔 아리랑, 기쁨 아리랑 슬픔 아리랑, 아리아리랑 기쁨 아리랑, 아리아리랑 기쁨 아리랑, 아리아리랑 슬픔 아리랑, 아리아리랑 슬픔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모두 가져가세. 아리랑 아리랑 모두 가져가세. 네, 2절입니다. 둘이 손잡고 한 길로 걸어가면 사랑 사랑인데, 둘이 손잡고 한 길로 걸어가면 사랑 사랑인데, 사랑 수레에 행복도 싣고 가면 만점 만점 사랑아. 사랑 수레에 행복도 싣고 가면 만점 만점 사랑아. 사랑만 달랑 메고 먼길갈수 있을까? 사랑만 달랑 메고 먼길갈수 있을까? 아리아리 행복마저 모두 챙겨 떠나세. 아리아리 행복마저 모두 챙겨 떠나세. 사랑 아리랑 행복 아리랑. 사랑 아리랑 행복 아리랑. 아리아리랑 사랑 아리랑. 아리아리랑 사랑 아리랑. 아리아리랑 행복 아리랑. 아리아리랑 행복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모두 가져가세. 아리랑 아리랑 모두 가져가세.

네, 2절이 끝나고 2절의 후렴구가 한번더 반복이 되겠습니다. 사랑 아리랑, 행복 아리랑, 아리 아리랑, 사랑 아리랑, 아리 아리랑, 행복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모두 가져가세. 네, 오늘 시간 리군필 작사 최훈 작곡 한철호 조미란의 사랑 아리랑, 행복 아리랑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아래는 1절부터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앞부 아래로부터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기쁨 아리랑, 슬픔 아리랑, 슬픔 아리랑 할 때 반 박자 쉬고 들어갑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1절.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리군필 작사 최훈 작곡 한철호 조미란의 사랑 아리랑 행복 아리랑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이 노래 노래방 번호는 79141번, 79141번입니다. 자, 아래는 계속해서 2절 함께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0: 악보 아래로부터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1: 아리아리랑 사랑아리랑 아리아리랑 행복아리랑
0: 사랑아리랑의 아리랑과 행복아리랑의 아리랑 보겠습니다. 음이 다릅니다. 같은 음이 아닙니다. 구별해서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2절 따라 부르겠습니다.

0: 네, 노래 한마당 오늘 의리군필 작사 최훈 작곡 한철호 조미란의 사랑 아리랑 행복 아리랑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41번, 791-41번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 계속해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금평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제8차 집체학습을 주재하면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향촌지능전략을 신시대 삼농사업의 자간점으로 삼아야 한다. 2018년 9월 21일 향촌지능전략은 19차 당대회에서 제기한 중대한 전략입니다. 우리가 향촌지능전략이라는 주제로 집체학습을 하는 목적은 이 중대한 전략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고 사고방식을 명확히 하며 인심을 심화해 관련 사업을 내실 있게 잘해나가자는 데 있습니다. 이민굴로 몰리고 향촌과 향촌 경제가 침체되는 한편 공업화와 성진화가 난항을 겪게 되고 심진 경제체계를 확립했습니다. 개혁개방 이래 우리는 농촌 노동력, 토지, 자금 등 요소에 의거해 공업화와 성진화를 빠르게 추진함으로써 도시 면모에 놀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광범한 농민들은 공업화와 성진화를 추진하는 데 크나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농업 발전과 농촌 건설에서도 현저한 성과를 거두어 우리나라의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우리는 공업과 농업의 관계,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전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해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근년 들어 우리나라는 해마다 농업에서 풍작을 거두고 농민들의 소득이 증대되고 농촌이 전반적으로 조화롭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수억 명의 농민공들이 오랜 시간에 거쳐 대규모로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이동했음에도 질서 있고 효과적으로 유동했기에 사회의 혼란이 조성되지 않았을 뿐더러 경제와 사회 발전에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우리는 공업화 성진화가 발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이 느려 한쪽 다리가 길고 한쪽 다리가 짧은 문제가 비교적 두드러지게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가사입니다. 두만강 거슬러서 그림 같은 700리길, 선봉령 깊은 산속 터널 지나 찾은 백산, 친구된 손님들과 얼싸안고 돌아가니 민송도 너울너울 백도라지 춤을 추네. 고향의 강이여 기쁨 싣고 흘러흘러라. 산과 물 이어지듯 우리 인연 영원하라. 한철호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동서고금을 올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세 번째 명작, 로신 선생님의 산문집 아침꽃을 저녁에 듣다입니다. 아침꽃을 저녁에 듣다는 로신의 유일한 회역 산문집인데 도합 10편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편의 산문을 두고 로신은 추억을 적었다라고 하였죠. 네, 오늘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하여 산문집에 수록된 자질구레한 일 뒷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명문의 시작을 기억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다. 서자가 이자에게 이르기를 내가 하로써 이를 고친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아직 하가 이로 변하였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노라. 지금도 그렇지 아니하여 혀로 하는 말이나 귀로 듣는 소리나 모두가 고상한 말이로다. 그 뒤는 기억나지 않는데 대개 지금의 국수 보존 대가들의 이론과 비슷할 것이다. 그런데 나도 중서학당에 불만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곳에서는 한문, 산수, 영어와 프랑스어만 개설했기 때문이다. 학과가 색다른 데는 항주에 구시학원이 있었지만 학비가 너무 비쌌다. 남경에 학비를 받지 않은 학교가 있었기에 그곳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처음에 찾아간 학교가 무슨 학교였던지는 모르겠는데 광복 후에 아마 일시로 르전 학당이라고 한 것 같다. 봉신방 속의 태극진, 혼원진 따위의 이름과 흡사했다. 어떻든 의봉문에 들어서면 곧 높이가 20장이나 되는 마스트와 그 높이를 알 수 없는 굴뚝이 눈에 띄었다. 학과도 간단하여 한 주일에 나흘은 영어를 공부를 했고 하루는 군자왈, 영고숙은 지순한 효자랄 수 있어 모친을 사랑함이 장공에까지 미쳤도다 라고 읽으며 한문을 낭독했다. 또 하루는 지피지기 백전백승론, 영고승론, 구름은 룡을 따르고 바람은 범을 따른다를 로남. 채소뿌리를 씹을 수 있으면 백사를 이룰 수 있다를 로남을 지었다. 처음 학교에 들어가서는 3급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침실에는 책상 하나, 걸상 하나, 침대 하나가 있었다. 침대에는 널판자 두 개를 폈다. 1, 2급반 학생은 다르다. 책상 두 개, 걸상 두 개나 세 개의 침대 하나를 배당받았는데 침대에 까는 판자는 세 개이다. 수업이 있을 때면 프라이머 한 권, 좌전 네 권을 가진 상급반 학생들은 두턴 서양책 한 꾸러미를 끼고 기세 높이 걸어다니는 이들을 감히 마주 볼 수도 없었다. 이들은 빈손이라 하더라도 개처럼 팔굽을 옆으로 벌리고 걷기에 한급이 낮은 학급생들은 그들을 추월할 수가 없었다. 개 모양으로 걷는 이런 식의 고관대작들과 헤어진 지 오래되었는데 4, 5년 전에 교육부의 해진 소파에서 이런 자세를 한 사람을 본 적 있다. 그 나으리는 르전 학당 출신이 아니었으므로 개 모양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중국 어느 곳에나 있는 것 같다. 마음에 드는 것은 마스트였다. 하지만 동쪽 이웃의 진화통이 말하는 것처럼 정연하게 고추 서 있거나 무슨 상징이어서가 아니라 까마귀나 까치도 그곳의 중간에 튀어난 목판에 머물 수밖에 없을 만큼 높이 솟아있기 때문이다. 만일 사람이 그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가까이는 사자산, 멀리는 막추호까지 볼 수 있다지만 정말 그렇게 멀리까지 볼 수 있는지는 나는 기억이 똑똑하지 않다. 더구나 아래에 그물을 펼쳐놓아 위험이 없었는데 떨어져도 작은 물고기가 그물 속에 걸리는 것 같았다. 게다가 그물을 펼쳐놓은 다음 진짜로 떨어진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원래는 못이 있어서 학생들이 수영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내가 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벌써 다 메워졌다. 메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작은 관제묘까지 세워졌다. 묘 옆에는 종이를 태우는 벽돌 소각장이 있었다. 소각장 우쪽에는 가로로 파지를 아끼라 라는 글자가 씌여 있었다.
못이없어졌으므로물에빠져죽은망령은대신빠뜨려죽일사람이없어비록복마대군관성제군이진압하고있다지만그주위에서서성이게되었다학교를꾸리는사람은아마좋은마음에서매년7월15일이면한무리의스님을정해우천운동장에서아귀에게시주하였던것같다코가빨갛고뚱뚱한스님이비로모를쓰고독경을하며주문을외웠다회자라봄이해웅안해홍안예홍어떠셨어요오늘도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당장 돈이 없어서 먹을 음식이 없는데 길거리에서 누군가 지갑을 떨어뜨리고 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체코의 두 청년이 이러한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해 노숙인을 상대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네, 첫 번째 노숙인은 떨어진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몰래 챙겼습니다. 다른 노숙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5일 동안 지갑을 돌려주는 노숙인이 단 한 명도 없었고요. 네, 실험을 진행하던 두 청년은 점차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청년들은 마침내 정직한 단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요. 네, 허름한 차림의 노숙인 할아버지가

지갑을 떨어뜨린 청년을 부르더니 지갑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노숙인 할아버지의 힘없는 간청은 보는 사람과 촬영하는 사람 모두 먹먹하게 만들었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잔돈을 조금만 주시면 안 되겠어? 네, 청년들은 5일 동안 진행했던 실험에서 할아버지가 배가 고프면서 또 지갑을 돌려준 첫 번째 사람이었다고 말하며 할아버지의 정직과 선행에 담대 자원으로 무려 인민币 5천 원 정도를 드렸습니다. 네, 뜻밖의 행운에 감격한 할아버지는 태어나서 이런 행운을 누리기는 정말 처음이라면서 울먹거립니다. 거듭해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할아버지에게 청년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이 멋지고 정직하신 분이셔서 우리가 고맙습니다. 네, 세상에는요 이렇게 심성이 나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정말 정직하고 착한 분들이 많다는 거, 네, 이런 사연들을 보고 우리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변화시키면 주변의 모든 것이 행복인데, 그저 행운만을 쫓다가 불행해지는 거, 또 대박 노리다가 쪽박차고, 한방 노리다 거지가 되는 것이 자연의 순리랍니다. 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행복일 겁니다. 우리에게 헛된 꿈을 삶을 살아가는 데는 아마 이 최선을 다하는 게 극약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어떤 어려운 일도 즐거운 일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네, 계속해서 김순희 가수의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에 함께 듣겠습니다.

예전에는 무심히 관심 두지 않았던 인간관계도 잘 살펴서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딱딱하게 굴면 손님이 끊긴다. 딱딱한 이빨보다는 부드러운 혀가 오래 살아남는다. 무엇이든 부드러워서 나쁜 것은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네, 흙도 부드러워야 좋고요. 네, 겉의 흙이 딱딱하면 물과 공기가 흙 속으로 잘 스며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속흙이 딱딱하면 뿌리가 뻗는데 힘을 너무 소모해서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합니다. 네, 이 글은요, 이완주 씨의 글인데요. 네, 고압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아마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누구나 친절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좋아하고요. 더 신뢰하기 마련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매사의 습관처럼 딱딱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부드럽게 말하는 법을 함께 배워갑시다.

네, 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꿈을 꿔야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베토벤이 그의 걸작인 제9번 교향곡을 작곡할 당시엔 두 귀가 완전히 멀어 있었습니다. 통설리버는 태어나서 며칠 되지 않았을 때 병원 측에서 그의 두 눈에 안약을 잘못 넣음으로 인해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야구와 농구와 테니스를 제외한 모든 스포츠를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재 그는 골프와 수영과 승마와 스키와 조깅 등의 운동을 하며 삶을 최대한 즐기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하트모는 8살 때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소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으므로 템플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원을 했다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대학 측에서는 의과대학 역사상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전 과정을 마친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용감하게도 의학 교과서 25권 전부를 테이프에 녹음해 달라고 부탁을 함으로써 27살에 장님으로서는 처음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방송 조선어 방송은 FM 91.4 MHz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길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

的汤，一碗牛肉汤饭是延吉人最朴实的解酒神器，也是生活里最踏实的幸福。在延吉，美食是烟火，是温暖。